5월 25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새샘 트리오의 나성의 가면 함께 들었습니다. 느긋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그쵸?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방송하러 오면서요. 한산한 거리 풍경을 느긋하게 즐기면서 여유롭게 왔는데요. 지금 모니터 화면으로 스튜디오 모니터 화면으로 보이는 강변 북로도 엄청 차가 없어서 아주 한가롭게 모처럼 이렇게 달리는 모습들이네요. 연휴 동안 어디 놀러 갔다 오시는 분들 또 휴일이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시거나 장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 아침만큼은 휴일의 한가로움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욱님께서요. 오랜만에 늦잠 자고 싶은데 아내가 아들 데리고 미용실 다녀오라고 하네요. 보너스 같은 휴일을 야무지게 이용하는 저희 아내입니다. 아니 근데 미용실 이렇게 일찍 문을 여나요? 우 이동욱님 그래요. 아주 야무진 아내분이시네요. 4021님께서는요. 현미님 반가요. 어제는 서방님이랑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전에서 강진으로 여행 다녀왔답니다. 병마다 좋은 글귀가 마음 따뜻하게 해준 자비로운 하루였답니다. 절밥 공양으로 점심 먹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왔어요. 행복한 하루였어요. 오늘도 매장 문 활짝 열어놓고 러브레터 크게 틀어놓고 하루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4021님 일터군요. 좋아요. 오늘도 즐겁게 하루 보내보자고요. 두 분에게 이동욱님 4021님 두 분에게 모두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아침은 봄이지만 한낮은 여름인 월요일인데요. 기온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에게 시원한

0: 아이스 커피 모두 50분에게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아이스 커피 선물로 드리니까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보내주시고요. 어디 놀러 갔다 오시는 분들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요. 5월 마지막 주에 계획 보내주셔도 되고 동네 방네 알리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혼자 심심한 이야기,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아이스 커피 드립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추억의 가요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베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베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이수만의 행복 498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정규님 사연 주셨어요. 오랜

타지 생활을 접고 김해에 있는 저희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오, 김해가 집이시군요. 지금 대청소를 하는데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저희 가족이 있을 곳이라고 생각하니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러브레터 들으면서 청소 중입니다. 어, 좋아요. 저희 집으로 이사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쭉 다른 곳에 계시다 이제 집으로 가서, 아, 뭔가, 네, 편안하고, 이제 마음도 안정이 될 것 같고, 괜히 청소하시는데 신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오늘 특별 선물 아이스 커피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2423님께서요, 알바로 선거 사무원 일하다가 잠시 쉬며들어요. 오늘도 저는 바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선거 투표, 아하, 그게 또 다가오네요. 엄청 바쁘시겠네요. 2423님, 화이팅. 아이스 커피 드릴게요. 2250님께서요, 2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아내와 4살 딸아이와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번 출장이 잦아서 아내가 혼자 일도 하면서 아이를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네. 같이 듣고 계실까요, 지금? 오늘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어휴, 2주간에 미국 출장 갔다 오셨으면 시차 때문에 또 고생하시겠네요. 아이스 커피 두 잔 드릴게요. 아내분하고 함께 드세요. 이현실님, 0823님,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 신청곡 청해 주셨고, 양한기님께서는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 청해 주셨습니다. 후, 같이 들어요.

0: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8996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서울에서 택시하는데 휴일이라서 손님이 없네요. 러브레터 들으며 손님 기다립니다. 예, 8996님께서도 일터에 계시군요.
1: 맞아요. 좀 차가 도로에 없어요. 많이.
0: 너무 지루하지 마시고요. 러브레터에서 들려드리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또 사연 함께 나누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 선물 시원한 아이스 커피 드릴게요. 3060님께서요. 여기는 남해랍니다. 남해. 와, 내일부터 3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해서 지금 마늘거지 중이랍니다. 먼지도 많고 땀도 많이 나네요. 옆에서 일손돕기 나온 분들과 같이 듣고 있어요. 남해는 지금이 제일로 바빠요. 흐흐.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남해. 그쵸. 마늘 유명하죠. 양파도 유명하잖아요. 그렇군요. 마늘거지. 하. 오늘 하루 애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아이스 커피 드릴게요. 시원하게 드세요. 1781님께서는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이라 아침 일찍 조기 축구하고 귀가 중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대구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따로 국밥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1: 오우, 조기 축구 새벽부터 나오셨겠는데요?
0: 부지런하시네요. 1781님 아이스 커피 드릴게요. 유영애님께서는요. 어릴 땐 오늘 같은 날 휴일이라고 놀았을 텐데 현미님도 방송국 나와 일하고 동갑인 나도 일하고 있네요. 대한민국 경제는 60대가 살린다. 아자. 오, 갑자기 저 갑자기 저 안, 저, 네, 바르게 앉으면서 막 힘이 불끈 나는 것 같은데요. 유영애님 61년생 동갑이군요. 저랑 친구야. 우리는 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그치? 와, 대한민국 경제 60대가 살린다. 아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유. 역시 유영애 친구에게도 아이스 커피 드릴게요. 아유, 좋은데요, 저는? 네. 김부자의 사랑이 머물다 간 자리. 8948님 신청곡이고요. 강민주의 회룡포 이어드리는데 이 노래는 이은영님 7574님 정해주셨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김원숙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딸이 없고 아들만 셋인데요. 두 아들은 지들 아버지를 닮아서 무뚝뚝하고 재미도 없지만 막내는 우리 친정 남자들을 닮아서 참 다정하고 싹싹하고 세심하고

만 그야말로 딸 같은 아들 노릇을 해왔습니다. 큰 녀석과 둘째는 결혼을 하더니 지 와이프한테 꽉 잡혔습니다.

뭔가 하고 뜯어보면 저랑 남편 입으라고 운동복이나 운동화를 사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한우 갈비도 보내주면서 몸보신하라고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차 몰고 제가 사는 평택으로 와서 우리 부부 얼굴 보고 어디 아픈 데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직장이 있는 포항으로 내려가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모이면 자연스럽게 저는 막내 아들 자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랑을 하면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하지요. 아니 웬만한 딸보다 낫네. 어쩜 그렇게 기특하대. 아, 그렇게 착한 아들 아까워서 장가는 어떻게 보낸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치들 형들은 다들 일찍 장가 갔으니까 얘는 좀 천천히 가도 돼. 이제 서른 넘었는데 뭐. 그런데 올해 벌써 막내 나이가 35이 되고 보니 저도 슬그머니 조바심이 생겨서 주위 사람들한테 괜찮은 처자가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말을 꺼냈는데요. 평소에 우리 아들 성품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알아보겠다고 말을 해주었는데 그중 발 넓기로 소문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막내 말이야. 포항에 제철소 다닌다고 했었지? 괜찮은 아가씨가 있는데 약사거든. 나이도 33인데 아주 참하고 이뻐. 저는 옳았구나 싶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해줬고 제일 잘 나온 아들 사진 하나도 보내주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답답해서 제가 전화 걸어 물어보니 그 지인이 말하더라고요. 아, 일단 사진 주고 설명은 잘 했는데 그쪽 아가씨가 남자 키가 좀 작다고 좀 망설이나 보더라고. 요즘 워낙 키 따지는 여자들이 많잖아. 그래도 아직 모르니까 좀만 기다려봐.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직장 튼실하고 사람 됨됨이가 좋은데 키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밀려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가씨 키가 166이고 우리 아들 키가 169인데 이쯤이면 그렇게 많이 작은 것도 아니지 않나요? 괜히 속상해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는데요.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키 때문에 우리 아들 놓치는 것은 아가씨들이 진짜 복을 제 발로 걷어차는 거다 라고 말이죠. 만일 이번에 연락 안 와도 우리 아들의 진가를 알아보는 짝은 어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들 화이팅!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김원숙님의 신청곡 주현미의 러브레터였습니다. 0966님 사연 들으시고요. 우리 아들도 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저도 걱정되네요 하셨어요. 김은숙님께서는 키가 작으면 어때요? 사람이 야물면 좋죠. 참 인생을 참 살아본 분들, 네, 이건 맞는 말씀인데, 아휴, 아직 어려서들 그러는 거예요. 장영수님께서는 키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직장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6190님. 아, 근데 저도 약간 이쪽 편이에요. 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좀 생각. 6190님께서는 사연자님 생각이 100% 맞습니다. 그 아가씨가 복을 차 버렸습니다. 작은 구추가 맵다는 것을 모르는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김을희님께서는 우리 아들 나이랑 같네요. 우리 힘내 봅시다. 앞으로 알아서 좋은 짝 만나서 잘 가겠지요. 아, 안일호님께서는 너무 효자인 아들 요즘 여성들이 안 좋아하니? 오? 효자 아들이라고 주위에 너무 자랑하시면 안 돼요. 흐흐. 아니, 맞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 너무 부모님한테만 잘하면 약간 마마보이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호. 이거 좋은, 네, 좋은 정보입니다. 안일호님. 이소형님께서는 저도 살아보니 외모는 제가 사랑하면 다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아하. 우리 남편은 산적 같은 외모예요. 크. 아, 정말요? 성격이나 자상함이 사는 데는 최고더라고요. 아드님을 알아보는 아가씨 분명 나타나실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아유, 댓글들 엄청 재치있고 엄청 재밌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정말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서 결혼이 힘든 것 같아요. 옆에서 아무리 소개를 시켜줘도 결국 제 눈에 안경인 거죠. 여자분 쪽에서 연락이 와도 또 거꾸로 아드님이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참, 이래서 결국 결혼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착한 아드님 꼭 좋은 짝 만날 거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오늘 사연 주신 김원숙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전민경님 신청곡 주셨어요. 현미님 제 나이 49세 제 나이 49세 이제 곧 50인데도 어머니랑 자주 다투네요. 아 어제도 다투고 화해도 못했습니다. 러브레터 애청자이신 어머니가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을 텐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나훈아님의 갈무리 신청하고 기분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아이고 전민경님 그래요. 어머님께서 들으시고 아유 우리 민경이가 그래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네. 금방 풀리실 겁니다. 두 분 화해하시라고 제가 아이스커피 두 잔 드릴게요. 어머니와 커피 데이트 하세요. 홍지현님께서는 언니 매일 청취 잘하고 있습니다. 하트. 평상시처럼 헬스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콩으로 듣고 있네요. 신청곡 박현빈의 대찬 인생 들으면 힘날 것 같네요. 크크 하셨는데 지금 운동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시군요. 알겠어요. 아이스커피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러브레터 가족 두 분의 신청곡 같이 듣겠습니다.

0: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주현미의 러브레터 8853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러브레터 종신 애청자이자 제주도 상천리 마을 이장인 홍승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졸업한 폐교 상천분교 운동장 예초작업하기 전에 사연 보냅니다. 추억이 서린 내 고향의 정든 학교. 이제 건물만 남았지만 주민들 위해서 땀 흘릴 준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제주 지금 날씨 괜찮은지요? 그래요. 종신 애청자라고 해주셨는데 홍승호 이장님

오늘 땀 많이 흘리실 텐데, 그쵸? 아, 사진 보내주셨는데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이 학교였었나요? 지금은 폐교가 됐다고 하셨는데 화이팅! 오늘 특별 선물 아이스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으로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론 한강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장안교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돌발 구간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문경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이후로 원활하다가 일직분기점 4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 고속도로는 광주 쪽으로 서원주 부근에서만 짧게 밀리는데요. 서울 방향 정체는 점차 더 늘기 시작하겠고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 신형원의 개똥벌레였습니다. 8093님 신청곡이었어요. 8823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미 씨. 3일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남편이랑 속초로 여행 왔다가 지금 집으로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반가운 목소리에 문자 보내봅니다. 50이 넘어 처음으로 설악산 흔들바위도 밀어보고 울산바위 정상도 올라보고 일출도 보았습니다. 5시간 걸린 산행으로 오 다리는 뻐근하지만 흐흐 뿌듯하고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우리 부부 앞으로도 인생길 같이 잘 가길 바래봅니다. 네. 여행 오랜만에 가신 건가 봐요.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집에 오시는 길 쉬엄쉬엄 일찍 출발하셨으니까 네 편하게 오실 것 같네요. 8823님께 아이스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시원한 아이스커피 특별히 모두 50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인데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요. 아이스커피 50분에게 선물로 드리니까요.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터미널 식당입니다. 인천 종합버스 터미널, 지하층 터미널 식당. 운전기사며 노동자며 뜨내기들 아무나 찾아들어 백반이든 국수든 차려놓은 음식 제 손으로 양껏 퍼서 먹는 집. 얼굴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자리를 권하며 양보하며 밥을 먹는 집. 고향 말씨 하나만으로도 고향 사람이라고 챙겨주고 같은 버스 타고 왔다고 동행이라고 마음 써주는 사람들. 아, 여기에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 사는 세상이 남아있었구나. 정말로 건강하고 사람다운 사람들 여기에 모두 모여 밥을 먹고 있었구나. 나도 그 집에서 국수 양껏 먹고 5,000원 내고 나오면서 밥 먹은 배보다도 마음의 배가 더 불러 만나는 사람마다 실없이 웃음 지어 보이곤 했던 것.

주현미의 러브레터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조미미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나태주 시인의 터미널 식당 함께 만났는데요. 인심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 우리 마음도 부자가 된 느낌이죠. 밥 한 끼 먹으러 들어갔는데 불친절하거나 눈치 주면 진짜 먹다가 체할 것 같고요. 반대로 반찬 인심 좋고 식당 주인의 마음이 넉넉하고 거기다가 식당 안에 손님들까지 인심이 좋으면 그냥 그날 하루 종일 배부르고 행복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실없이 웃음 지어 보이곤 했다고 시인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인심 좋은 식당에 찾아가서 저도 후루룩 국수 한 그릇 먹고 싶은 오늘이네요. 김미용님께서요. 현미님 연휴 내내 이 시간이 돼서도 안 일어나고 종일 TV만 보고 있는 고1 딸한테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모의고사, 중간고사 다 말아먹어놓고선 지금 이 시간까지 잠이 오냐고. 딸아이한테 한바탕 퍼붓고 나서 지금 감자볶음 하려는데 우라가 침으로 칼질이 안 되네요. 아유. 지금 고1이네요. 그죠? 따님이 김미용님. 아이고 참 어리니까. 근데 지켜보고 기다리고. 저 갑자기 김미용님 사연 이렇게 보면서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저도 갑자기 그 옛날에 치밀었던 우라가 갑자기 치밀면서 그때 얼마나 속이 탔었는지. 네, 아유 생각해 보네요. 근데 어쨌건 잘 자라서 시간이 지나면 또 자리 찾아가더라고요. 오늘 하필이면 이 연휴 내내 김미용님 속상하게 했으니까 아유 지켜봐야지 어떡해요. 칼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토닥토닥 위로해 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잘하셨어요. 하지만 감자볶음은 맛있다. 만드세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전 집에서 감자볶음 해먹은 지 너무 오래됐네요. 옛날에 친정 엄마가 해줬던 반찬 생각나고요. 김미용님, 아프세요? 아이스 커피 한잔 드릴게요. 에이그, 참. 1482님 사연 만나볼게요. 현미님, 30대 초반에 홀로 아이들과 광주에서 이곳 일산으로 이사와서 지금 60대가 되었습니다. 딸, 아들을 키우면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들어 인생이 참 슬프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네요. 러브레터 듣다가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일산

로 가서 1482님 일하시면서 오늘 휴일 쉬시는 거예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어떨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아도 괜히 쓸쓸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하늘이 너무 예뻐도 좀 그런 느낌 들 때도 있고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그렇게 아이들 크고 세월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연 역시 잘 보내주셨네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 참 지금 같은 시간대라도 참 다른 그런 감정으로 이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사연 보내주시면 다 헤아려져요. 신기하죠? 노래 들을까요?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문득 참 여러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노래 고찬호님, 박성미님, 윤채원님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준비했고요.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이 노래도 많은 분들 청해 주셨어요. 9213님, 7339님, 4756님 그 외 많은 분들. 그리고 정유경의 꿈은요. 이동열님, 0633님 청해 주셨고 김수희의 애모입니다. 최윤수님, 5146님, 4671님 많은 분들께서 신청곡 이렇게 주시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오늘 몰아서 들려드립니다. 같이 들어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1973년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감되는 가사와 노래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무려 5만 장이 넘게 판매된 포크 음반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장희 씨의 3집 앨범으로 그건 너를 비롯해서 그 애와 나랑은 비의 나그네 등등 주옥 같은 노래들이 수록돼서 팬들에게도 사랑받고 평론가 사이에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장희 씨의 데뷔곡은 겨울 이야기라는 토크송인데요. 이 노래 가사는 소설가 최인호 씨가 썼는데 거기엔 에피소드가 있어요. 별들의 고향으로 인기 작가가 된 최인호 씨에게 서울 고등학교 후배인 가수 지망생 이장희 씨가 찾아와서 노래 가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최인호 씨는 가사 대신 오래전에 습작으로 썼던 소설의 한 부분을 통째로 그냥 줬다고 해요. 그러자 이장희 씨는 그 소설을 가사로 다듬지 않고 그대로 통기타 반주에 맞춰서 낭송하는 토크송 형식으로 노래를 불러서 발표했고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토크송이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이후 이장희 씨는 자신의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하면서 1970년대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로 각광받았는데요. 그러다 1975년 그건 너와 한 잔의 추억이 금지곡이 되고 대마초 사건까지 생기면서 이장희 씨는 가수 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가요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후배들이 찾아와서 곡을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대마초 사건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이장희 씨는 여동생 이름과 매제 이름을 빌려서 이경혜 작사, 김이환 작곡으로 곡을 주었는데요. 이때 후배 가수들에게 준 노래들이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와 장미, 얘기할 수 없어요. 김태화 씨의 안녕, 조영남 씨의 사랑이란 등이 있고요. 1988년이 돼서야 자신의 이름 이장희로 김완선 씨의 이젠 잊기로 해요를 작사 작곡해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오늘은 명반으로 손꼽히는 이장희 씨의 3집 앨범 중에서 자정이 훨씬 넘었네를 준비했는데요. 1973년 이장희 씨만의 화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정이 훨씬 넘었네.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오톤도.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주현미의 러브레터. 3838님, 오늘 휴무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은 특식으로 닭볶음탕 50인분 준비하네요. 현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오유, 닭볶음탕 50인분 대단하십니다. 러브레터도 오늘 50분에게 커피 드리고 있는데 3838님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릴게요. 화이팅. 5월 25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 심수봉의 고마웠다고 입니다. 오늘 특별 선물 아이스커피 당첨되신 50분의 명단은요 잠시 후에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싱그러운 5월을 마음껏 즐기시고 내일 아침 9시에도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도로의 정체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돌발 구간도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문경휴게소에서 진남터널까지 밀립니다. 충주분기점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하면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밀립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댕진 쪽으로 차동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유구나들목부터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막히고 이후로 수원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한편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일산방향 원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한남대교 4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원효대교부터 막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장안교 3차로에서 공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자, 이효진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웃기고 명랑하다고 우리 팀 마스코트라네요. 예, 49살 부장인데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나요? 아이고야, 무슨 말씀이세요? 49이면 이제 한참 귀여울 그런 나이죠. 몸도 마음도, 예? 무거워서 뭐합니까? 이왕 마스코트 된 김에 굿즈나 포토카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도 명랑한 어른, 명어로 주변을 환하게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NCT Wish의 노래입니다. Ode to Love.

0: 5월 25일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저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이죠. 오늘까지 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어딜 가시든 오시든 꼭 박명수의 라디오쇼 11시에는 함께 해주고 계시죠.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은요, 특집 전설의 퀴즈로 저희가 준비를 좀 했어요. 그동안 저 전설의 고수 코너에 다녀간 스타들에 관한 퀴즈를 준비했고요.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퍼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미리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거든요. 광고 후에 특집 전설의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퀴즈로 모십니다. 특집 전설의 퀴즈. 자, 얼마 전에 우리 김장훈 씨가 나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기사가 나도 너무 많이 나더라. 여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스타지만 더 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의 노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요, 그동안 전설의 고수에 출연했던 스타들에 관한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잘 듣고 계시다가 정답 보내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분은요, 예능 대부이자 저의 정치적인 지주시죠. 이경규 형님이 출연하셨을 때 저의 호통 개그에 대해서 일침을 날리셨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이경규 선배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개그맨 꿈을 꿨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고 롤모델이에요.
1: 네네네네.
0: 호통도 이경규 선배님 거를 제가 갖다 쓴 거 맞습니다. 예. 이경규의 호통과 박명수의 호통은 어떻게 다른지 본인이 생각하시기 한 말씀 해주시죠.
1: 그렇죠. 그 박명수 씨가 이제 호통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특히 그 물들어 있는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화를 내는
0: 틀리지 않으니까 말. 예. 자, 문제입니다. 이경규 씨는 본인의 호통은 진실, 진정성이 동반됐다고 하면서 박명수의 호통은 이것에 물들었다고 했는데요. 뭘까요? 1번 민주주의, 2번 자본주의, 3번 신비주의, 4번 개인주의. 자, 민주주의, 자본주의, 신비주의, 개인주의.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홍삼 세트 드릴게요. 블락비의 노래입니다. 잭팟.

0: 자, 첫 번째 퀴즈 정답 한번 들어보시죠.
1: 박명수 씨가 이제 호통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특히 그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0: 근데 본인의 말은 어떤?
1: 저는
0: 궁금합니다. 예.
1: 저는 예. 진실에서 내 몸이 내 스스로가 주체를 못해서 나온 화죠.
0: 예.
1: 그러니까 진정성이 엄청 담겨 있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자본주의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 라디오쇼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재밌죠? 바로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두 번째 퀴즈 바로 넘어가죠. 아무리 찾아도 단점이 없는 남자죠. 잘생겨, 연기 잘해, 성격 좋아, 노래 잘해, 완벽남. 박보검 씨 목소리인데, 언제 들어도 지금 꿀보이스죠. 한번 들어볼까요? 박보검 씨.
2: 네.
0: 여기 보면은 네. 이게 항상 이런 얘기 올라오는데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2: 네.
0: 잘생겨서 피곤한 거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9239님이 그 예전에 제 대배우 누구죠? 정우성 씨한테 물어봤더니 없어! 이랬거든요, 저한테.
2: 네.
0: 없죠?
2: 네.
0: 아, 못생겨서 피곤한 건 되게 많은데 잘생겨서 피곤한 건 없대요. 자, 짜증나. 자, 문제 나갑니다. 잘생겨서 피곤한 게 전혀 없는 박보검 씨는 저랑 같이 김태호 PD의 이 예능을 했던 인연으로 출연했는데요. 이 예능 제목은 뭘까요? 1번 My Name is 최다니엘, 2번 My Name is 엠마누엘, 3번 My Name is 가브리엘, 4번 My Name is 산티에고 세뇨리다 아살비아따 빠라 보드라치 가져버렸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못 외우니까. 자, 문자 보내주실 곳은요. 예,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저지 밀크 푸딩을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베이비복스의 노래입니다. 야야야!

0: 자, 두 번째 퀴즈 정답. 저랑 박보검 씨가 함께했던 김태호 PD의 예능은요. 3번 My name is Gabriel입니다. 자, 당첨자 명단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송 끝난 후에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다. 자, 이제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개그맨보다 웃긴 가수들이죠. 이분들이 나오면은 제가 진짜 말할 틈이 없어요. 예. 김장훈 씨, 그리고 강균성 씨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실까요?
1: 보컬 자체가 흉내를 내려면. 예, 예. 흉이 섞여야 되거든요.
0: 어떻게
1: 흉내! 흉내! 많이 보고 싶어! 이게 아니라.
0: 그게 아니라.
1: 이게 아니라.
0: 흉내!
1: 흉내! 많이 보고 싶어!
0: 아, 웃기다. 자, 문제입니다. 아, 강균성 씨는 김장훈 씨 모창을 잘하려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뭘까요? 1번 짜증, 2번 갈증, 3번 염증, 4번 궁금증. 예. 짜증, 갈증, 염증, 궁금증. 아, 정답 보내주시고 똑같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0분을 뽑아서 떡볶이와 어묵탕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김장훈이 부릅니다. 허니.

0: 자, 정답 한번 들어볼까요?
1: 보컬 자체가 흉내를 예. 내려면 예, 예, 짜증, 한번, 짜증, 한번. 짜증이 섞여야 되거든요.
0: 어떻게, 어떻게.
2: 아니! 아니! 많이 풀고 싶어!
0: 잘한다, 강균성. 잘해, 잘해. 자, 1번 짜증이었습니다. 예, 재밌다. 자, 당첨자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츠 투 하츠의 노래죠. 루드. 2부에서 뵐게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다음 전화 여보세요.
10: 정답. 핑크 노노노.
9: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0: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11: 정답이에요.
9: 정답입니다. 1번부터 73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11: 10번.
9: 피자 쿠폰. 다음이요.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0: 17번.
9: 홍삼 세트.
11: 홍삼.
10: 아이고 좋네요.
9: 하지 말라니까 그거.
10: 아 죄송합니다. 64번.
12: 64. 오. 뭐야?
9: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3: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9: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집 전설의 퀴즈. 예, 라디오쇼를 다녀간 스타들에 관한 퀴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퀴즈의 주인공은 요즘 자다가도 웃음이 난다는 송세호 송은 씨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감독님이 그 김인 작가님한테 좀 눌려 살면서
14: 네네.
9: 굉장히 좀 길을 못 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우리가 이제 농담사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14: 네네네 맞아요.
9: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14: 그 김희 작가님이 이제 카드를 줘. 오빠 카드를 날 달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은희야 정산이 안 됐잖아. 정산이 안 됐잖아.
9: 자 문제입니다. 송세호를 활짝 웃게 만드는 남자 장항준 감독의 영화 제목은 뭘까요? 1번 왕과 노는 남자, 2번 왕과 싸운 남자, 3번 왕과 사는 남자, 4번 왕과 맞짱 뜨는 남자. 예. 자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를 보내드릴 거예요. 송은이의 노래 듣죠. 예, 은희 씨 참 저 회사 경영도 잘하고 노래도 참 잘하는 그런 분이죠. 상상.

0: 자, 네 번째 퀴즈의 정답은요. 장항준 감독의 영화 제목 3번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당첨자 명단은 라디오쇼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퀴즈 바로 이어집니다. 이분 저 라디오쇼 세 번 출연했고요. 다음 영화 개봉할 때 또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예, 영화 그 우리 저 호프 지금 칸에서 굉장히 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황정민 씨에 관한 퀴즈 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1년 정도 쉰다고 했을 때 황정민 씨가 그랬다면서요.
1: 쉬지 마, 이씨. 네가 왜 쉬어, 이씨. 내가 쉬어야지.
0: 농담해요, 진담해요.
1: 아, 농담만 진담만 하세요.
0: 자, 바로 문제 나갑니다. 황정민 씨는 누구한테 쉬지 마, 이씨.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번 박신양, 2번 박정민, 3번 박상원, 4번 박기량. 자, 1번 박신양, 박정민, 박상원, 박기량. 치어리더 박기량 씨 말하는 거예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피로회복 발패치 드릴 거예요. 자, 우즈의 노래입니다. 드라우닝.

0: 자, 우리 퀴즈 정답 한번 들어볼까요?
1: 박정민 씨가 1년 정도 쉰다고 했을 때 황정민 씨가 그랬다면서요?
2: 쉬지 마, 이씨. 니가 왜 쉬어, 이씨.
0: 자, 황정민 씨 재밌어요. 예. 황정민 씨 이번에 호프 영화 되게 잘 되길 바라고 저도 꼭 보겠습니다. 예. 자, 정답은 2번 박정민 배우인데요. 역시 당첨자 명단은요. 라디오쇼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쭉쭉쭉 갑니다. 여러분들 선물 많이 받으셔야죠. 76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퀴즈 나갑니다. SNL 런닝맨으로 요즘 가장 핫한 분이죠. 이상형은 유재석, 좋아하는 개그맨은 박명수, 지예은 씨에 관한 문제입니다. 들어볼까요?
1: 뉴스를 보고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하고 냉면 불렀대요. 저번에.
3: 네, 냉면 행사가서.
1: 그 노래 내 건데 왜?
3: 행사 돈 벌려고.
1: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냉면은 제 노래잖아요. 그럼 저랑 같이 네네. 한번 불러주실 생각 있어요?
3: 당연하죠.
1: 다가왔나? 내 파트예요. 눈부신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 내 파트라니까요.
3: 오, 이럴 수가. 엄마 나 아이야.
1: 목소리가 조금 뒤집어진다.
0: 참 귀엽다 귀여워. 예,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예은 씨는 행사 무대에서 박명수의 히트곡 냉면을 누구와 함께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1번 MC 민지, 2번 GC 해머, 3번 지석진, 4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자, 정답 보내실 곳은요 똑같아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필터 샤워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명카 드라이브 노래 박명수 목소리 들어보셔야죠. 냉면.

0: 자, 여섯 번째 퀴즈 정답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를 보고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시석진 씨하고 냉면 불렀대요. 저번에.
1: 네, 냉면 행사가서.
0: 그 노래 내 건데 왜.
1: 차가워나.
0: 아, 내 파트예요. 자, 우리 저 지혜은 양 너무 귀여웠습니다. 정답은 3번 지석진 형님이에요. 예. 당첨자 명단은 방송 끝난 후에 라디오쇼 홈페이지 선구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역시나 변함없이 선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퀴즈인데요. 7번째 퀴즈 한번 들어볼까요?
2: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머리.
0: 야, 지금 그 세 분의 하모니가 좋았는데 네. 이거를 저는 분해하는 걸 좋아해요.
3: 아,
0: 그래서 각자 하는 걸 한번 들어볼게요. 홍진 씨는 뭐 한 겁니까?
3: 통찰력 있으셔.
0: 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이거셨구나. 그럼 우진 씨는요? 노래하신 거예요?
4: 영웅
0: 씨도 노래하신 거예요?
3: 저 알잖아요.
0: 알아, 영웅이야. 네. 예.
3: 저는 화음.
0: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머리. 오, 좋은데.
3: 아, 이렇게 예. 튀지 않게.
0: 그리고 예, 우진 씨는 뭐 했어요?
4: 저는 박명수 했어.

0: 좋죠.
1: 내가 튀네. 하자.
2: 형 다시 해볼까요?
1: 아니야, 그만하자. 지친다, 지쳐.
3: 자, 아, 진짜 스위스로는 참 잘합니다. 그죠? 스위스로 고맙게도 아카펠라를 불러준 박명수의 노래 제목 뭘까요? 1번 바다의 왕자, 2번 바다의 손자, 3번 바다의 김연자, 4번 바다에 한 번만 데려다줘. 정답 보내주시고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0: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손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히든
2: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전설 퀴즈. 스위스로가 부른 박명수 노래 제목은, 제가 또 노래 몇 곡 없어요. 바다의 왕자입니다. 바다의 왕자. 예. 자, 당첨자 명단은 박명수의 라디오쇼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선곡표 게시판에 들어가셔가지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아, 이게 참 미안하게 또 내 노래 또 나가네. 자, 박명수의 노래. 예, 어쩔 수 없잖아. 이 문제 나왔으니까. 바다의 왕자 들으면서 시원한 여름. 예,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의 새 DJ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햇살 좋은 5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충북 중앙탑 사적공원에 다녀왔어요. 웅장하게 솟은 7층 석탑과 잔잔한 남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단란하고 따뜻했던 이동 덕에 여행길마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돌발 구간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분기점에서 서양양까지 막히고요.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 동홍천 1차로에서는 사고 나면서 홍천 휴게소부터 정체입니다. 더 가서 설악에서 화도까지는 한 번에 21km 막힙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론 동림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안성에서 짧게 밀립니다. 이후로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 2, 3,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2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반려견 교육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좋은 기억을 심어주세요. 이 얘기예요. 걔네들이 병원 입구만 가도 벌벌 떠는 거예요. 거기서 주사 맞거나 아팠던 기억만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잖아요. 좋은 기억이 필요합니다. 병원 다녀오면 간식, 양치 끝나면 산책, 뭐 이런 식으로 이 다음에는 좋은 게 온다는 걸 몸으로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안 좋은 기억은 안 좋은 일을 불러올 확률이 높아요. 뭘 해도 어차피 안 될 걸 이런 마음이 앞섭니다. 나쁜 기억을 좋은 추억으로 덮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던 곳에 가서는 맛있는 걸 먹거나 또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시 그 길을 걷습니다. 기억의 주인이 바뀌게요. 자, 우리도 오늘 좋은 기억 함께 쌓는 거예요. 칭찬이든 웃음이든 아니면 음악으로요.

0: 오늘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베리 예, 1982년에 발표했는데요. 당시 사회 문제였던 그 갱단의 폭력성을 경고하면서 무모한 싸움보다는 평화를 선택하는 게 진정한 용기다. 이런 메시지예요. 뮤직비디오가 아주 유명한데 실제 갱단 단원들을 출연시켜서 화제가 됐었죠. 이번에 개봉한 그 마이클 잭슨 관련 영화에 이 부분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온대요. 괜히 강한 척 허세 부리지 말고 여기서 도망쳐 피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폭력에 휘말리지 않는 게 진정한 용기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까 저 오프닝 멘트에서 애견 얘기했는데 3564님이 반갑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기만 해도 살짝 웃음이 나는 애견 용품점 간판이 있어요. 가게 상호가 뭐냐면요. 개판 5분 후에요. 재밌네요. 9076님 미용실 하는데요. 4살 조카가 놀러 왔어요. 근데 어떤 남자 손님이 차은우 스타일로 해주세요 하니까 조카가 아저띠 얼굴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해요. 아이 참 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직원을 해줘서 조카야 고맙다. 아니 글쎄 차은우 스타일 어떻게 해요. 얼굴이 다른데 패션의 완성은 뭐 얼굴이라면서요. 구구사원님 백디 저희 남편이 출장 가면 꼭 술 먹고 전화해서 여보 사랑해 하면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발 술 먹고 전화 좀 하지마 했더니 출장 간 지 10일째 연락이 없네요. 매일 술인가 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입니다. 거기서 그러지 마시고 나도 그러면 매일 뭐 귀찮긴 하겠네요. 전화해가지고 계속 사랑한다고. 그래도 술 먹고 얘기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자, 벌써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월급하고 시간이 공통점이 있죠. 이 순삭스안, 그러니까 순간삭제 스치면 안녕 이런 겁니다. 그래도 월급이 스쳐간 자리에는 공과금 영수증이 남죠. 5월이 지나간 자리에도 좋은 기억이 남도록 이번 한 주도 즐겁게 잘 채워보죠. 다행히 오늘은 대체휴일입니다. 어디서 뭐 하시면서 이 대체휴일 월요일 보내고 계세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부 코너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피식 웃게 만든 사람들 얘기, 웃게 만든 에피소드 모두 보내주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께는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입니다. KBS 어플 콩을 깔아놓으시면요. 전국 어디서나 전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어요.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무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월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호주 밴드예요. 인엑세스가 노래한 Need You Tonight이었어요. 오늘 밤 네가 필요해. 넌 내 이상형이야. 이 상대에 대한 강렬한 끌림, 감정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표현했고요. 이어서 덴마크의 소울 펑크 밴드예요. Ride in Thumb의 노래한 Make It Right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빛나는 매력적인 어떤 여인과 또 그녀를 보면서 느끼는 묘한 끌림이 담긴 노래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밤이지만 그녀라면 이 밤을 기분 좋게 물들일 수 있어라는 덴마크 밴드 Ride in Thumb의 Make It Right이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백디 점심 먹으러 햄버거 가게 왔는데 대기가 30번이네요. 패스트푸드를 슬로우푸드로 먹어야겠습니다. 그래도 백뮤직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겹지 않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은 모양이군요. 5281님이 토끼장에는 토끼가 살고 닭장에는 닭이 살고 모기장엔 사람이 자요. 갑자기요? 갑자기 이런 걸 보내셨네요. 맞는 얘기네요. 8006님, 백디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딸들한테 보내려고 고기 준비하고 밑반찬 만들었는데요. 딸들한테 엄마가 오늘 갈비 재우고 반찬도 만들었다, 내일 보낼게 했더니 둘째 딸이 갈비야 잘 자, 내일은 깨어나서 우리 집으로 와 하는 거였죠. 귀엽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귀엽네요. 아이들 참 많이 보고 싶고 걱정되시고 막 그러시겠습니다. 네. 김병국 씨가 청하신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음색을 가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스테판 비숍의 노래 It Might Be You란 노래. 영화 코미디 영화였죠. 투스의 OST였습니다. 내가 기다려온 사람이 바로 당신일지 몰라라는 설레는 감정을 노래했고요. 이어서 프랑스의 가수구 배우인 엘자의 노래 몽가두란 노래. 90년대 내한 공연 왔었죠. 엘자. 그때 참 대단했습니다. 인기가. 프랑스어로 몽가두는 나의 선물이란 뜻이죠. 나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돈도 장미꽃다발도요. 높이 솟은 이탈리아의 하늘, 은은한 향기, 그리고 큰 사랑. 이 모든 걸 당신께 선물로 드립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스테판 비숍, It Might Be You, 엘자의 몽가두.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4931님 퇴근길에 보니까 집 근처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려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마디 하려고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덩치 큰 학생이 째려보는 거예요.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당황한 나머지 담배 꺼 해야 되는데 담배 조심히 펴 하고 말았어요. 이거 뭐 훈육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고 왜 그런 따뜻한 말을 한 거죠. 저도 어이없어서 웃어요. 미성년자들 모여서 담배 필 때 진짜 어른들이 마음속으로 수백 번 하고 싶은데 사실 현실에선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 말 잘 들을 아이들이라면 놀이터에서 그러고 있질 않겠죠. 백용기씨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요. 혼자 온 아주머니가 4인용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조금 뒤에 다른 아주머니가 들어오자 먼저 온 아주머니가 꼭 아는 분처럼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혼자 오셨어요? 그럼 여기 합석하세요. 같이 먹어요. 그리고 원래 친한 사람들처럼 다정하게 합석해서 밥을 먹는데 K아주머니들의 친화력이란 정말 대단하고 신기해서 웃습니다. 이게 식당뿐입니까? 버스나 지하철, 극장 어디든 K아주머니들의 친화력 세계 최강이죠. 최현진 씨, 제가 노래 욕심이 많은 편입니다. 욕심이 과해서 1급 소음공해 유발자인데요.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이랑 노래방에 갔어요. 근데 제가 엄정화 노래 중에 댄스곡 디스코라는 곡을 선곡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바빠집니다. 후다다 키도 낮추고 노래도 느리게 하는 거 있죠. 그러자 지켜보던 시어머니, 아 나도 돈 안 들면 그냥 부르게 냅둬라 뭐 하시는 거 있죠. 이거 칭찬인가요? 폭인가요? 웃퍼요. 포기성 칭찬 겸 무관심인 거죠. 뭐래? 원혜진 씨, 학교 간 딸내미한테 톡이 왔어요. 엄마, 나 콩나물 무침이랑 시금치 무침 먹고 싶다. 깜짝 놀랐어요. 예, 너 등교하면 핸드폰 다 걷어가잖아. 이거 어떻게 보내는 거야? 했더니 지금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중이라 태블릿에 깨톡을 깔았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기가 막히게 잘한다니까요. 그냥 웃습니다.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많으시죠? 아셨죠? 태블릿.

오늘도 그냥 우쭈 사연 공감되고 재밌었습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 저희가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 아니어도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돼요. 그냥 우쭈에 이어서 들은 노래는 미국의 남성 듀엣입니다. 턱시도가 노래한 Do It이었습니다. 1970-80년대 디스코 부기 펑크 감성을 현대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되살린 음악으로 유명하죠. 지금 흘러나오는 이 비트에 몸을 맡기고 너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Do It 뭐 이런 내용입니다. 턱시도는 남성용 예복이죠. 그러니까 턱시도처럼 세련되고 멋진 아주 품격 있는 음악을 하겠다고 그렇게 팀 이름을 만들었대요. 자, 이어서 노래 세 곡 이어듣고 갑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월요일 1부입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버티 히긴스의 노래 키라고 준비합니다. 험프리 보가트와 로렌 바콜처럼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키 라르고를 향해 우리만의 항해를 떠났죠.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워요. 이런 노래인데요. 고전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이 그립다는 노래고요. 이어서 김용신 씨 신청곡 배달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DJ 겸 프로듀서 칼빈 해리스의 노래 Feels 준비해요. 여기는 지금 그 여름 감성의 노래인데요. 가수 페럴 윌리엄스라든가 케이티 페리, 또 래퍼죠. 빅신이 피처링을 합니다.

서로한테 끌리는 순간의 설렘을 아주 경쾌하게 노래했어요. 감정에 휩싸이는 거 두려워하지 마. 같이 느껴보자고 라는 노래. 이어서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으로 사랑받은 호주 밴드 오퍼스의 Live is Life 준비합니다. 이 실황인데요. 관객들의 떼창 또 라이브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낸 명반이죠. 함께 모여 서로한테 힘을 주고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이야라는 노래예요. 버티 히긴스 키라고, 켈빈 해리스의 Feels, 오퍼스의 Live is Life

0: 카린 훈라면.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오늘도 1부에 대단한 뮤지션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들락날락 거렸죠. 그 사이에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2부 라인업도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신 씨가 사연 주셨는데 엊그제요 약국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갔는데 순간 내가 뭘 사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약사가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물어보시는데 제정신 찾고 싶다고 말할 뻔했어요. 월요일이니까 정신 차려봅니다. 아직도 지금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의 하우스 댄스 프로젝트예요. 블랙 머신의 Let's Go가 1부 끝곡입니다. 가사가 많이 없어요.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강렬한 비트에 몸을 맡기자, 이런 에너지 넘치는 댄스 넘버입니다. 자, 이 노래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I'll be 금방 back.

1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신다면 부산에선 6시간, 강릉에선 4시간 20분 정도 걸리겠는데요. 정체는 점차 더 늘겠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낙동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충주분기점에서 5km 정체고요. 더 가서 감곡에서 막힙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론 서청주와 진턴터널에서 밀리겠고요. 이후로 음성휴게소에서 일주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옥산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정체고 더 가서 안성분기점에서 4km 밀립니다. 이후로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1: 위
0: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1: 소
0: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노노노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1: 로우
0: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오늘 5월 25일 월요일 첫 곡은요, 박재균 씨가 이 노래 선곡해 주셨어요. 아바의 댄싱 퀸이었습니다.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따라하는 그런 아주 근사한 노래죠. 완벽한 멜로디 라인입니다. 화려한 하모니고요. 전 세계를 휘어잡았고 지금까지도 휘어잡고 있습니다. 가사는 금요일 밤에 17살 사랑스러운 소녀가 디스코텍에서 음악에 몸을 맡기고 댄싱 퀸이 돼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월말이라 슬슬 바빠진 분들 많죠. 막 바쁠 때면 그런 생각 들죠. 일주일에 한 사흘 정도 미친 듯이 바쁘다가 확 한가해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크게 바쁘지도 한가하지도 않은 정도로 일주일 내내 잔잔하게 가는 게 나을까요? 이게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짧고 굵게 바쁘면 끝나고 나서 해방감이 큽니다. 대신 바쁠 때는 수명이 막 단축되는 기분이 들고요. 짜증으로 가득해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가 어려워지죠. 또 잔잔하게 간다. 이거 큰 스트레스는 아닌데 체력이 계속 야금야금 깎입니다. 쉬는 날에도 계속 뭔가 할 일을 다 안 한 것 같고 매일매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이게 사실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바쁘게 몰아칠 때는 뭐 좀 잔잔하게 가고 싶다가도 계속 바쁜 듯 안 바쁜 듯 흘러간다. 그러면 짧고 굵게 확 바빴다가 푹 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고요. 자, 어느 쪽이든 지치지 마시고요. 인백천의 백뮤직 또 음악이라는 좋은 친구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 휴일에도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동요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연휴의 끝에서 아쉬운 분들 많죠. 남은 시간 좋은 음악으로 충전하시고요. 신청곡도 계속 보내주세요.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은 무료예요.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인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 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이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6: 일양약품.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베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베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노래 두 곡 이어듣고 왔습니다. Music Travel Love가 노래한 Can't Fight This Feeling이라는 노래. 이 90년대 팝밴드입니다. The Moffats 멤버였던 형제죠. 클린트하고 바비 결성한 캐나다 듀엣인데요. R.E.O. 스피드웨건이 발표한 명곡이었죠. Can't Fight This Feeling. 이걸 어쿠스틱하게 재해석했네요.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온 사람한테 이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742님이 예전에 맥주 광고에 나왔던 노래 Voices That Care, 가수는 잘 모르겠어요. 들려주시면 꾸벅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1991년이죠. 걸프전이 있었죠. 그때 그 당시 파병된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고요.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작된 자선 프로젝트입니다. 세계적인 프로듀서 데이빗 포스터가 프로듀싱을 하고 셀린 디온이라든가 뭐 피터 세츄라, 바비 브라운, 브렌다 러셀, 뭐 루더 반도레스, 마이클 볼튼 이런 당대 최고의 가수들뿐만 아니라 뭐 배우 케빈 코스트너, 또 스포츠 스타 마이클 조던 같은 스타들이 참여했습니다. 무서운 전쟁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언제나 당신 편이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그런 가사가 유명한 노래죠. 5월 25일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노래 3곡 이어드리죠. 미국의 가족 그룹이에요. 드바주의 노래 Rhythm of the Night 준비합니다. 고민과 걱정은 내려놓고 밤의 리듬에 몸을 맡기자 이런 노래. 그리고 이어서 스코틀랜드 밴드예요. 텍사스의 Summer Sun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름의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여름의 뜨거운 태양처럼 피부를 태우고 아프게 한 사람을 Summer Sun이라고 표현합니다. Summer Sun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난 널 극복했어 이렇게 선언하는 노래예요. 이어서 박봉용 씨가 청하신 Two Unlimited의 Twilight Zone입니다.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출신의 프로듀서들이 결성한 유로 댄스 듀엣인데요. Twilight Zone이란 노래, 90년대 초반 테크노 음악이 유행하던 시기에 사랑받은 전설의 노래죠. 테크노 사운드 세계에 와서 이성을 내려놓고 이 비트의 마법에 몸을 맡기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자, 세 곡 이어듣습니다. The Barge, Rhythm of the Night, Texas Summer Sun, Two Unlimited, Twilight Zone.

경쾌한 노래 세 곡 이어 듣고 왔네요.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입니다. Two Unlimited, Twilight Zone, Texas, Summer Sun, 드바즈의 Rhythm of the Night이었어요. 이어서 계속 세 곡 이어드리죠. 8822님이 청하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티브 포버트의 I'm in love with you 준비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너무 커서 난 그냥 당신 앞에 널린 빨래나 낡은 돛 같아요. 그렇게 벅찬 존재를 사랑하고 있다는 노래고요. 이어서 이상목 씨가 백디성님 여름이 성큼 다가왔어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하세요 하면서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우드의 서머 와인 청하셨죠. 리 헤이즐우드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프로듀서고요. 또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이죠. 낸시 시나트라가 노래해요. 내 서머 와인은 딸기, 체리, 천사의 입술로 만들어졌다고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남자가 그 와인을 마시고 취해 잠들었다 깨보니까 해는 져 있고 주머니에 돈이랑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또 찾게 되는 치명적인 유혹에 관한 노래예요. 이어서 정순아 씨가 One Republic의 I Ain't Worried 청하셨죠. 서울 성북동에서 국가고시 시험 보고 과 친구들과 공항버스 타고 김포공항으로 갔던 그 20대 시절 추억이 떠올라요. 인천공항도 없던 시절이었죠. 그때 서울이라고는 국어 교과서에 나온 성북동 비둘기밖에 몰랐어요. 그래도 빛나던 20대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면서 청하셨죠. 원 리퍼블릭은 리더이자 천재 프로듀서죠. 라이언 테더가 이끄는 미국 밴드인데요. 2022년 영화였죠. 탑건 매버릭의 OST입니다. 휘파람 소리가 아주 기분 좋죠. 이 라이언 테더가 직접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후회되는 일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노래예요. 당신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난 걱정하지 않아요 라는 노래예요. 스티브 포버트 I'm in love with you,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우드의 Summer Wine, One Republic입니다. I ain't worried.

휘파람 소리가 참 매력있죠. One Republic의 I Ain't Worried. Nancy Sinatra와 Lee Hazelwood가 노래한 Summer Wine, Steve Forbort의 I'm in Love with You 세 곡 이어 듣고 왔네요. 5월 25일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미국의 컨트리 밴드입니다. Pure Prairie League의 Let Me Love You Tonight이라는 노래 준비됩니다. 오늘 밤 나를 받아줘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깊은 밤에 사랑하는 사람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노래입니다.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연휴의 끝날 함께하는 인백션의 백뮤직 마칠 시간 됐네요. 자, 오늘 끝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피아니스트인 브루스 헌스비가 리드하는 밴드죠. 브루스 헌스비 앤 더 레인지의 The Show Goes On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름이 가버려도 쇼는 계속되고 당신 없이도 쇼는 계속되고 좋은 순간도 힘든 순간도 모두 지나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은 계속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주세요.
3: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막바지 귀경 차량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고정 1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고요. 포항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청하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쪽으로 효령터널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고요. 반대 양평 쪽으로 낙동분기점 부근과 이후로는 감곡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는 회인에서 피발령터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내 동작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근해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김윤지님께서요. 오늘이 대체 휴일이라 회사 안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점심으로 라면 끓여 먹고 뒹굴뒹굴 이런 게 행복이죠. 이럴 때마다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로 돌아간 것 같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요.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요. 노는 게 제일 좋지만 그 다음으로는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통장이 비질 않잖아요. 우리 서원이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을 해야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푹 쉬고 우리 내일부터는 또 달려봅시다. 아셨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장민호의 대박 날 테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간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 함께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일하면 놀고 싶고 놀면 일하고 싶고 정말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0799님께서 제가 취준생 시절이 꽤 길었거든요. 2년 정도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에는 회사에만 들어가면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몇 달 만에 바로 금요일은 언제 오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응지 말이 맞아요. 쉬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건 일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까지만 딱 쉬고 내일부터 달려볼게요. 맞아요. 쉬는 것도 좋지만 일도 해야죠. 일 안 하고 놀면서 돈만 따박따박 누가 주면은 참 좋겠지만 아주 큰 꿈이죠. 이룰 수 없는 꿈. 1442님께서 노는 게 제일 좋죠. 단 돈이 있어야 노는 게 좋습니다. 돈 벌러 저는 오늘도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응디와 함께 할게요. 이 말 너무 맞는 말인데. 돈이 있어야 놀지. 노는 것도 재밌지. 그쵸? 맞아요. 저 옛날에 진짜 무명시절 돈 없을 때는 놀지도 못했어요. 돈 없어서. 아, 일합시다. 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드립니다.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할게요. 응디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는 반짝이분들 사연에 이어서요.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함께 할 거고요. 2부는 신청곡 배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주제를 정해서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티키타카 오늘 준비돼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2: 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 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 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 제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3: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회

시간에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였습니다. 자,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최인숙님께서 가은 언니, 저 영양제 좀 사러 가려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예전에는 전날 술을 마셔도 아침에 빨리 일어났는데 요즘엔 영 힘드네요. 늙은 게 서럽네요. 저는 요즘 뭐 간단히 맥주 한잔 하잖아요. 이틀이 힘들어요. 이틀이. 맥주 한잔 진짜 예전엔 뭐 마신 것 같지도 않네 뭐 이랬는데 와 요즘은 맥주 한 잔에 아다다달 하고요. 이틀 동안 힘들어요. 막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막 등허리에도 힘도 안 들어가고 이거 맥주 마셔서 그런가 막 이러면서 서럽죠. 예,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러울수록 운동을 해야 돼요. 한유나님께서 남편과 주말에 카페 데이트 했는데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은 다음 생에는 돌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걸 해탈하신 분 같은데 뭐가 그렇게 힘드셨길래 돌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신 참 특이하네요. 이건 무슨 반응을 해드려야 될까? 앞에서 만약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자기랑 다시 결혼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나는 돌로 태어날 거야 이러면 무슨 말을 해줘야 돼? 쟤 무슨 뜻일까? 뭐 힘드신 일이 있었나? 에휴, 옆에서 힘이 많이 되어드리세요. 다시 태어나도 유나님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

마음으로 바뀌게. 자, 노래 띄워드리고요. 반지분들 사연 계속해서 만나봅니다. 박민주의 사랑은 직진 코스, 그리고 윤태화의 찍고 찍고 찍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민주의 사랑은 직진 코스 그리고 윤태화의 찍고 찍고 찍고 듣고 오셨습니다. 정규자님께서요. 졸음이 올 것 같은 시간, 통통 튀는 진행, 센스 있는 유머, 기분이 업되는 목소리 늘 잘 듣고 있답니다. 고마워요, 응디. 지금 딱 졸릴 시간이시죠? 늦은 점심 드신 분들은 지금 완전 뭐 식곤증 때문에 졸리다 이러시고 계실 텐데 잠 깨세요. 저녁에 자야죠. 8667님께서 응디 그거 아세요? KBS 한민족 방송에 세월 따라 노래 따라에 출연한 김상배 가수가 응디 노래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괜히 반갑더라고요. 응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어 진짜요? 김상배 선배님? 아 제가 또 선배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 저 그때 그 경연 프로그램 나갔을 때 미스트롯2 거기서 안 돼요 안 돼라는 김상배 선배님이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찾아갔어요.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그래서 선배님이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셨죠. 녹음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불러라. 저 부분은 저렇게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그 노래를 이제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될까 했더니 선배님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도 아낌없이 해주시고 아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때 덕분에 잘 할 수 있었어요. 선배님 너무 좋으시죠. 자, 1부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돼요. 자, 노래 듣고 왔어.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함께합니다. 손비나의 천년지기, 전승희의 맛소.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 요즘 무지무지하게 신나. 왜냐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말이야.

어? 누구지? 누가 전화한 거지? 어머머머머머. 이 전화는 받아야지. 아무리 바쁘도 받아야지. 여보세요? 어, 민석씨. 어, 통화 괜찮아? 아, 바쁜데 내 방에 안 가야? 아, 바쁘긴요. 심심해서 하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목소리 들으니까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맞다! 역시 민석씨야. 어, 눈치가 참 빠르다. 지난번에 민석씨가 우리 아들 소개팅 시켜준 거 그거 기억하나? 알죠 알죠. 간호사분이랑 소개팅 했잖아요. 맞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 아들이랑 결혼 전제로 교제 중이다 아이가. 민석씨야 너무 고맙다. 내 진짜로 고맙대. 진짜요? 와 너무너무 잘됐다. 축하드려요. 청첩자 나오면 연락주세요. 제가 꼭 갈게요. 꼭입니다. 네네 들어가 있어. 또 연락주세요. 누구지? 어머 어, 전라도 형님 아닌가? 어, 이 전화도 창전받아야지. 여보세요? 어, 형님! 어, 민석이 바쁘냐? 어, 그때 부탁했던 우리 딸 소개팅 어찌 됐어? 오메 형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걱정 마셔. 진짜냐? 와, 하긴 민석이 네 말이면 야 믿고 들어야지. 아하, 알겠다. 어, 민석 고맙다. 어, 네 덕분에 우리 딸 시집 한번 가보자. 어, 사랑한다. 아따 그땅 붙들어 마셔. 나가 우연히 주선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느새 몇 커플을 탄생시켰은게 덕분에 내가 갱년기 증상도 없어지고 사는 게 행복합니다. 형님도 걱정 마셔. 주말에 연락드릴게요. 예예 지도 사랑합니다 형님.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안성훈의 좋다였습니다. 오늘은 김미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사연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까요. 미숙님께서 주선한 간호사와 연구원 커플이 현재 교제 중이고요. 중학교 교사와 경찰 커플은 만날 날짜를 잡고 있대요. 우연히 소개팅 주선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덕분에 갱년기 증상도 줄어들고 화도 덜 나고 삶에 생기가 돋기 시작했다고 전해주셨어요. 이게 참 사람이 맞는 게 있어요. 이런 선짤이 잘 연결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진짜로. 아,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딱인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연결시켜주는 스타일. 너무너무 잘 됐네요. 근데 약간 맞춤이네요. 경상도 분한테는 경상도 말로 해주고 전라도 분한테는 전라도 분 말투로 이렇게 딱딱 행님 행님 하면서 센스가 아주. 7689님께서 저는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반짝입니다. 저기 그 우리 집에 마흔 된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아이에게도 소개팅을 좀 주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벌써 소문을 듣고 이렇게 또 어떻게 해요? 미숙님 바쁘실 것 같은데 이제 반짝이분들도 의뢰를 할 것 같은데 8118님께서 센스가 좋은 분이신가 보네요. 사람을 보는 눈이 좋아야 맞선도 주선하고 성공률도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한번 소개팅 주선했다가 남자 쪽도 그렇고 여자 쪽도 그렇고 둘 다 사이가 어색해졌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쪽은 아닌가 봐요. 진짜 주선 함부로 해줬다가 괜히 양쪽 다 사이 안 좋아지는 경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그 보는 눈이 진짜 있는 사람이 따로 있나 봐요.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갱년기 증상이 좀 줄어들고 화도 덜 나고 삶에 생기가 돋는다니까 얼마나 잘 된 일이에요. 앞으로도 한번 잘 눈여겨보셨다가 연결해주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화이팅 화이팅.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듣고 싶으신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들려드립니다. 노래 듣고 오죠. 임채무의 천생연분 이부영의 내 사랑의 반쪽.

송혜진님께서요. 응디가 SNS에 올린 서은이 영상 보고 귀여워서 깨르르르 웃었잖아요. 디태가 어쩜 그렇게 깜찍한 거죠? 서은이랑 놀면 하루가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맞아요, 맞아요. 그냥 하루 종일 붙어서 놀고 있고 싶은데 진짜 일은 하러 나가야 되고 막 그냥 두 가지 마음이 맨날 듭니다. 아,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이무송의 사랑합니다. 그리고 양지은의 하얀 나비.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김나희의 캐세라세라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7분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사이 정체는 더욱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비룡분기점에서 대전 사이를 시작으로 상서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신탄진 사이와 또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도 안성분기점 부근과 또 수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로 서울 요금소 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신갈분기점부터 정체고요. 더 이동해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모두 55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서양양 부근과 기린 4터널에서 상남 3터널 부근 다시 동홍천 일대로 정체되고 그 후로도 가평휴게소에서 화도 사이와 또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소상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지곡부터 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배아연의 나 놀러 갈 거야 였습니다. 7178님께서요. 응디 주말은 어찌 잘 보내셨나요? 응디 상추 한 장으로 얼굴 덮어본 적 있어요? 아 응디는 얼굴이 작으니까 그런 일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얼큰이라고 불릴 정도로 얼굴이 큰 편인데요. 올해 텃밭에서 기른 상추가 어찌나 크게 자랐는지 제 얼굴을 가릴 정도인 거예요. 어찌나 기특한지. 다른 채소들도 쑥쑥 크길 바라면서 사연 보냅니다. 상추야 내 얼굴 작아 보일 정도로 잘 자라줘서 고마워. 난 또 무슨 얘기 하시나 했네요. 우와 얼굴을 가릴 정도면 엄청 큰데요 상추? 요즘 상추 안 그래도 사면은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싸먹어요. 너무 커가지고. 와 진짜 크게 자라는구나 요즘. 아유 기특해라. 최형규님께서 다른 시간대에는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오후 2시에서 4시 타임만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방황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응디 방송을 들은 뒤부터 반짝이로 정착해서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응디 목소리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러면 또 너무너무 또 좋죠. 아유 감사합니다. 2시에서 4시 타임만 조금 방황을 하고 계셨구나. 이제는 정착하세요. 반짝.

0: 이야기가 되어주세요. 자,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오늘은 왠지로 돌아옵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보죠. 2369님께서요. 남편의 센 말투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보, 토마토 먹을래? 라고 물으면 내가 토마토 먹는 거 봤어? 왜 자꾸 물어봐? 합니다. 어제는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늘 김치볶음밥 먹자 했더니 조금씩만 해라. 많이 해서 먹어라 마라 협박하지 말고 이럽니다. 남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말을 뾰족하게 할까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욱 올라와서 말이 예쁘게 나가질 않네요. 이제 남편한테 말 걸기가 무섭고요. 응지 말 예쁘게 해서 가정에 편화 찾자 남편에게 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문희옥의 평행선 들려주세요. 왜 화가 나신 거지? 근데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은 요즘 따라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으면은 그 원래 말투가 좀 그러신 편이니까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말 좀 예쁘게 해줘 이렇게 뭐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말을 해가지고 거울치료를 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 따라 그런다고 하시면은 뭐가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신가? 아니면은 뭐 그 남자도 온다는 그 갱년기 뭐 그런 건가요? 왜 그러실까? 토마토를 먹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왜 내가 언제 토마토 먹는 거 봤어? 아유 참 말은 진짜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칼날이 있다고 진짜로 말로 상처받는 게 제일 커요.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도 않아요. 우리 말 좀 이쁘게 합시다 진짜로. 가는 말이 고와야 진짜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한 말은 생각 못하고 너 왜 말투를 그렇게 해? 이런 사람도 있다? 말 좀 이쁘게 합시다. 아이고. 4802님께서 은가은님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보고 좋아하게 된 팬입니다. 저의 최애 가수 은가은혜님의 노래 한 곡 시원하게 신청할게요. 사랑하니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어디다가 이제 나타나셨어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문희옥의 평행선, 은가은의 사랑 아니.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티키타카 오늘 티키타카 주제는요. 응디 그거 그렇게 먹어봤어요? 무조건 맛있는 음식 필승조합 2탄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먹는 걸로 얻는 행복이 참 크잖아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에 뭐 먹을지 고민하고 점심 먹으면서 저녁엔 뭐 먹을지 고민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뿐인가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먹방 영상을 봐요. 그리고 야심한 밤에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동영상 사이트로 라면 먹는 영상, 삼겹살 구워 먹는 영상, 비빔라면까지 함께 먹는 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먹는 거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얘기할 때 침샘 돌면서 도파민 팍팍 돌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응디 그거 그렇게 먹어봤어요. 무조건 맛있는 음식 필승조합 2탄. 예를 들면 응디 믹스커피에 우유 넣어서 먹어봤어요. 뜨거운 물 살짝만 넣고 가루를 녹인 다음에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부어서 먹으면 편의점에서 파는 라떼 음료 맛이 난다니까요.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물냉면에 김 싸 먹어봤나요? 괴식 같다고요?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런 사연도 환영합니다. 반지의분들께서 알고 계신 필승의 음식 조합 응디에게도 전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왔어요. 반지의분들이 보내주신 티키타카 사연 만나봅니다. 정동원의 내 마음속 최고, 나영의 9988-1234.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으신 노래 정동원의 내 마음속 최고 그리고 나영의 9988-1234였어요. 응디 그거 그렇게 먹어봤어요. 무조건 맛있는 음식 필승조합 2탄. 자 만나봅시다. 이진행님께서 반짤분들 김밥에 깻잎 대신 방앗잎 넣어서 싸면 색다른 맛입니다. 방앗잎이 뭐지?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이걸 방아잎이라고 하는구나. 요것도 약간 그 향이 나는 건가요? 오 맛있겠다. 이거 약간 그 돈가스 김밥에 이거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약간 고기 삼겹살에 이거 싸먹듯이. 어허허. 김계월님께서 라면에 고수 넣어 먹으면 맛있던데요. 얼마 전에 김밥에 시금치 대신 상추와 고수를 넣어서 먹었더니 맛있었어요. 그리고 카레라이스 만들어 먹을 때 방울토마토 넣어서 함께 먹으면 맛나고요. 달걀찜이나 달걀말이에 브로콜리 넣으면 색상이 너무 예뻐요. 오, 라면에 고수 넣어 먹으면은 와 이거 생각 못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고수를 먹으려고 쌀국수를 일주일 동안 먹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 고수를 다른 데다 넣을 생각은 안 했을까? 왜 고수는 쌀국수에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와, 김밥에 시금치 대신 상추와 고수. 오, 김밥에 상추 넣으면 엄청 아삭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고수까지. 어허허 좋습니다. 고수 매니아인가 봐요. 그리고 카레라이스에 방울토마토.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달걀찜에 브로콜리. 더 싱거워지지 않을까? 근데 뭔가 식감이 추가가 되는 거겠죠? 어허. 꿀팁을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자, 메모, 메모. 5466님께서, 응디, 고기 구울 때 고사리 나물을 같이 곁들여서 먹어보세요. 돼지고기, 소고기 상관없이 정말 식감이 쫀득하고 고소해요. 아, 고기 구울 때 고사리 구우면 너무너무 맛있죠. 그리고 나물도 전 개인적으로 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상관없죠. 그쵸? 고사리가 특히나 맛있더라고요. 그 고기 구워주는 식당들 가면은 고사리 구워주는데 생각보다 꽤 많아요. 고사리랑 나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김연원님께서 삼겹살 구워서 토마토 얇게 썰어가지고 올려 먹으면 깔끔하게 맛있어요. 오? 생토마토를? 어허. 삼겹살을 구워서? 토마토를 얇게 썰어서 구워서 말고? 토마토를 얼려서 먹는다고요? 오, 그러면은 삼겹살은 뜨겁고 토마토는 시원할 텐데 같이 구워 먹는 게 아닌가? 얇게 썰어서 그냥 얹어 먹는다고 생토마토를? 요거 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맛이라서 정말 궁금하네요. 무슨 맛일까? 오호호. 박숙형님께서 응디 호박잎 넣고 수제비 끓인 거 먹어봤어요. 물론 호박과 감자도 썰어 넣지만 호박잎을 살살 비벼서 부드럽게 해서 썰어 넣고 향긋한 호박잎 냄새가 올라오면서 국물 색깔도 예쁘고 색다른 맛이랍니다. 어릴 때 친정엄마가 많이 끓여주셨던 레시피예요. 엄마 레시피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뭐 맛보지 않아도 무조건 맛있을 것 같아요. 호박잎을 넣고 그 큰 거 말하는 거죠. 우리 쌈싸 먹는 그 호박잎. 엄청 향긋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에 수제비 끓여 먹을 때 한번 써먹어 볼게요. 이영호님께서 청국장에 콩나물 넣고 끓여서 마지막에 치즈 올려서 콩나물이랑 같이 한 젓가락 드셔보세요. 끝내줍니다. 청국장에 콩나물 넣고 마지막에 치즈 올려서 오 청국장에 치즈? 와 이건 또 상상도 못하는 레시피인데 청국장에 치즈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뭐지? 이거 한번 이거는 진짜 당장 먹어봐야겠어요. 청국장에 치즈. 좋습니다. 와 우리 반짤분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강문경의 양파 같은 여자, 김세아의 콩닥콩닥.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으신 노래 강문경의 양파 같은 여자 그리고 김세아의 콩닥콩닥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반제분들 무조건 맛있는 음식 필승조합 2탄 봅시다. 2628님께서 응디 무전 아세요? 무를 채 썰어서 부침가루랑 튀김가루 섞어서 반죽해서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무전? 와 이건 또 처음 듣는데 원래 있는 메뉴예요? 무전이라는 게? 이분이 만드신 건가? 아 무를 채 썰어서 그러니까 뭐 동그랗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채 썰어서 채 썰어서 어, 부침가루랑 튀김가루 섞어서 반죽해가지고 구워 먹으면 무전이겠죠? 어 그러면 무가 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있을까요? 근데 무에 그 매운맛이 잡히나? 너무 맛있어. 그러면 소스는요? 소스는 어떻게 먹어요? 무전에다가 소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전 먹듯이 그냥 똑같이 간장에다가 그 참기름에서 그렇게 먹는 건가? 오호 무전 요거 좀 먹어보고 싶네요. 어. 7899님께서 요즘 죽순 철인데요 소불고기에 죽순을 넣어서 조리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식감도 좋고요. 뭐 이거는 뭐 이거 해보지 않아도 이미 상상해서 넘겼어요. 저는 목구멍으로 너무 맛있겠다. 어. 아 소불고기에 죽순 어 좋습니다. 정기남님께서 응디 감자튀김을 꿀이나 아이스크림에 찍어 먹어본 적 있어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감자튀김 없어져요. 왜 없어요? 저는 이건 알죠. 에, 그 아이스크림이랑 감자튀김이랑 햄버거를 저는 한 번에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햄버거 먹으면서 감자튀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감자튀김 없으면 햄버거를 안 먹어요. 그래서 햄버거 먹고 감자튀김 먹으면서 감자튀김 조금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쿠키 맛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같이 와요. 그 배달시키면 쿠키 맛 아이스크림에 감자튀김 찍어 먹어보셨어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어, 이건 진작에 저도 하고 있었죠. 지수정님께서 남편이 하도 야식을 찾길래 건강을 생각해서 고구마, 김치, 모짜렐라 치즈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정도 돌려서 줬거든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요. 든든하고 단짠 매콤으로 최고예요. 고구마랑 김치랑 그냥 먹어도 맛있죠. 어, 거기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싹 얹어서 어, 전자레인지 넣고 3분 돌려서 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고구마 김치 조합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거기다가 진한 치즈 맛까지 어 이거 생각도 못해. 이거 약간 고구마 먹을 때 아 그냥 김치랑 같이 먹어야겠다 해서 생각나서 김치를 꺼내와서 먹었지 이거를 뭔가 어, 간식으로 해가지고 치즈까지 얹어서 제대로 해서 먹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정말 괜찮네요. 고구마랑 김치 이거 너무 맛있지. 정영수님께서 멸치랑 소고기 갈은 것 넣고 고추장 넣어서 볶으면 입맛 없을 때 흰밥에 이것만 넣어서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 상추쌈 먹을 때 최고지요. 이거 너무 맛있겠다. 와 이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저 옛날에 중국에 살 때요. 거기서 그 고춧가루랑 뭐 그 어떠한 그 고추씨 같은 거 넣어가지고 기름에다가 볶은 거를 집에서 해먹는 거래요. 그거를 어떤 분이 가지고 와가지고 밥에 비벼 먹어보래요. 그래서 밥에 비벼 먹었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파는 게 아니래요. 집에서 할머니가 옛날부터 중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무슨 그런 전통 같은 무슨 그런 밥에 비벼 먹는 그런 거래요. 우리 같으면 막 김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고춧가루인데 기름에 그 뻘건 기름에 이제 고춧구 기름에다가 이제 볶은 건데 와 그게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돈을 주고 그거를 조금 더 볶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가져가서 다니면서 먹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거 비슷한 게 없는 거예요. 파는 것 중에. 그 할머니가 진짜 잘 만든 거였어. 갑자기 밥에 비벼 먹는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너무 맛있거든요. 와. 아 쫑쫑이유님께서 아들이 먹는 방법인데 기본 팝콘에 라면 스프 뿌려 먹어요. 응? 부셔서 먹는 과자 라면보다 식감이 부드러워서 먹기 좋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팝콘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다가 라면 스프? 굉장히 맛있겠는데?
제가 다 맛있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상상력이 좋거든요. 근데 그 팝콘에다가 라면 스프. 어, 라면 스프는 뭐 어디에 뿌려 먹어도 맛있지만, 어, 팝콘. 이 조합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살 빼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 노래 듣고 올게요. 홍자의 까딱 없어요. 강태관의 내 인생의 고속도로. 그리고 강민주의 로맨스 사랑.

0: 티키타카 오늘 주제. 응디 그거 그렇게 먹어봤어요. 무조건 맛있는 음식 필승 조합 2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보죠. 오경희님께서요. 조카가 하루는 어린이집에서 만들었다면서 카나페를 주는 거예요. 믹스커피에 찍어 먹으면 좋은 크래커 있잖아요. 그 크래커 위에 딸기잼을 바르고 그 위에 체다치즈를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오이를 얹어서 만든 건데 사실 정말 먹기 싫었거든요. 근데 4살 조카가 만든 건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그래서 눈 질끈 감고 먹었는데요. 와, 따로 놀 것 같았던 재료들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면서 깊은 풍미를 내는데 완전 감탄했잖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아, 크래커에 딸기잼 얹어가지고 체다치즈 올리고 그 위에다 오이 얹었으면 너무 맛있지. 거기다가 햄까지 있었으면 정말 환상의 맛이었을 텐데. 아, 옛날에 참 많이 먹었었어요. 크래커에다가 참치, 그냥 참치에다가 뭐 또 올렸었지. 막 이것저것 막 올려가지고 하여튼 막 먹었었는데 옛날에 참 많이 먹었는데 요즘 먹을 일이 없는데 조카가 또 그런 걸 만들어줬구나. 전영희님께서 응디 카레 끓일 때요. 채소 볶고 물 넣고 카레가루 넣은 후에 마지막에 땅콩버터 한 숟가락 듬뿍 넣어주면 풍미가 확 살아서 진짜 맛있어요. 땅콩버터가 킥이라서 강추합니다. 이거 나 상상했어요. 저희 신랑이 땅콩버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저희 집에 땅콩버터 있어요. 카레도 있어요. 해먹으면 되겠다. 채소 넣고 물 넣고 카레가루 넣고 똑같이 하네요. 하다가 마지막에 땅콩버터. 아, 그 향이 싹 나겠구나. 그 외에 소스 만들 때 그 훠궈 소스 있잖아요. 그거 만들 때도 땅콩버터 넣잖아요. 그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아, 땅콩버터가 또 이렇게 또 풍미를. 아, 오늘 너무너무 좋은 조합을 많이 만나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또 살도 찔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저 이쯤에서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히든
2: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3: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강혜연의 알딸딸 띄워드리면서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서인지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방화대교부터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동작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서도 여전히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공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일대로 정체 시작됐고요. 더 가서는 유성터널에서 유성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만종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만종분기점에서 신평분기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으로 용암 4터널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좋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0: 오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면서 평일에 문이 열리는 날이죠. 일주일 중에 체력 떨어지는 속도가 가장 빠른 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후 이 시간쯤 되면 단 거 찾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월요일은 뭔가를 결심하기에 딱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운동 시작, 다이어트 시작, 금주 시작, 영어 공부 시작.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은 거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빨간 날을 핑계로 평소와는 조금 다른 오후를 보내고 계실까요? 어? 벌써 오후 4시? 하고 본능처럼 라디오를 켰다면 제가 여러분의 습관으로 일상에 잘 스며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기분 좋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5월 25일 월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은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인데 주말 같은 월요일이에요. 지금 어디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콩디 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시계를 보니까 4시네? 라라랜드 할 시간이다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우연히 또 저를 만났다면 이것 또한 우리의

0: 인연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즐거운 두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2326님, 이모 누나 오늘 도 라라랜드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사는 게 비슷해서 문자 안 보내는 것뿐이지 진짜 재미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라랜드가 저의 낙이에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2326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솔솔 나는 본다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할게요.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커피 선물도 나누겠습니다.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은 뮤직 매직과 봄풀리 대신에 신청곡 퀵, 애프터 서비스가 열릴 겁니다. 휴일을 맞아서 준비한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렸던 노래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제연이님이 본다방 앞으로 사연을 던져주셨습니다. 콩디, 집 앞에요. 떡볶이집에서 떡튀순 포장하는데 라라랜드가 나옵니다. 사장님 부부가 라라랜드 애청자시대요. 감사합니다. 여기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인데 맛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떡튀순, 떡볶이, 튀김, 순대. 맛있겠다. 우리 최연희님 감사하고 맛있는 사연 감사하고요. 그리고 떡볶이집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5072님 쉬는 날이라 친구들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한 녀석은 제철회, 또 한 녀석은 치맥을 먹겠다고 싸웁니다. 거봐요. 이런 걸로 아직까지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제가 그냥 둘 다 먹자고 했습니다. 아주 현명하십니다. 시원시원하시네요. 왜 이런 걸로 고민하고 사나 몰라요. 잘 먹고 오겠습니다. 5072님 또 이야기 꽃도 많이 많이 피우고 오셨으면 합니다. 차민경님, 콩디 매운 음식 잘 먹어요? 저는 굉장히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한 동생이랑 굉장히 맵다는 캡사이신 맛이 확 느껴지는 그런 냉면집이 있다고 해서 거길 갔어요. 와, 정말 너무 매운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매운 양념장을 더 넣으시는 여자분

분들이 수두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진짜 반 이상을 남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둘이 얘기했죠. 아, 우리는 매운 걸 잘 먹는 게 아니구나. 단지 좋아할 뿐이다. 그런 거 보면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 칼칼한 게 땡겨서 저녁에 제육볶음, 고추장찌개랑 고수 좋지. 겉절이 할까 합니다.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싹 풀 겁니다. 차민경님 보내주셨어요. 유현일님, 콩디, 저 방금 구리에서 남양주 넘어가는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라라랜드를 듣고 계십니다. 콩디 인기쟁이에요 하시면서 유현일님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엿보겠습니다.

1573님이 사연과 함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드님이 너무 멋지시다. 진짜 배우 같아요. 1573님 아들들이 보고 싶은데 아 둘 다 다르네요 진짜. 나는 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아들 둘. 아 한 분은 안경을 또 쓰셨네요. 자세히 보니까 아들

아이들이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전화하기 눈치가 보일까요? 에? 한 녀석은 취업 준비로 바쁘고 한 녀석은 학교 공부로 바쁘고 저도 전화 이때 아버지한테 그랬나 싶네요. 두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오후입니다. 이야, 이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지십니다. 아들 두 분이. 근데 어머님이 아들 둘을 보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셔서 전화를 못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가 나 잘생겼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취업 준비로 바쁘다. 나는 공부로 바쁘다.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그리고 엄마랑 따로 산다. 그렇다면 지금 엄마를 떠올리면서 전화 한 통 꼭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대요. 눈치 보여서 전화도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 아드님들 어머님한테 사랑 많이 전하셨으면 합니다. 최선주님, 신랑이랑 4살 새 쌍둥이를 데리고 펜션으로 놀러 왔습니다. 애국자십니다. 신랑이 월차 내서 내일 화요일까지 쉬거든요. 여기서는 뛰어도 돼 했더니 아주 신나게 뛰어들 다닙니다. 신랑은 벌써 지쳤나 봐요. 애들이 아빠 아빠 부르는데 못 들은 척합니다. 여보야 힘을 내. 우리 돌아가면서 쉬자 하시면서 최선주님 보내주셨어요. 펜션으로 놀러 가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6709님 저 고백하러 갑니다. 오 좋아요. 콩디가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후회하지 말고 고백을 하라고요. 암요. 이거 속으로 끙끙 앓다가 놓친다고. 후회를 하더라도 고백을 하고 후회를 하면 깔끔하잖아요. 차일 듯 하지만 왜요? 벌써부터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 할 수 있다. 어?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나가셔야죠. 깔끔하게 고백하고 깔끔하게 물러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6709님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뭐든 하면 돌아오는 그 결과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좋은 소식 다시 한번 우리 6709님 저 이번에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셔서 아주 멋지십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두 곡은 자우림의 매직카펫 라이드 그리고 러브올릭의 놀러와 이렇게 두 곡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내가 신청한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기쁨을 선물해 드립니다. 휴일엔 신청곡 퀵 애프터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오늘 휴일이에요. 휴일엔 신청곡 퀵 애프터 서비스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라라랜드를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쉬는 월요일 오후를 알차게 즐기고 계십니까?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콩디가 신청곡 보내래서 보냈는데 아, 왜 안 틀어줘? 한 적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주말에도 틀어드리고 이렇게 한 번씩 애프터 서비스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선물로 시원한 아이스라떼 20잔 챙겨왔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20잔 싹 다 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휴일엔 신청곡 퀵 애프터 서비스 오늘 첫 곡입니다. 김현배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한 곡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연이 좀 있네요. 회원 가입하고 처음 인사를 해봅니다. 전주의 택시 기사입니다. 본방송, 재방송 모두 다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은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입니다. 저의 노래방 애창곡 꼭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김현배님이 전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택시 기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많이 피곤하시겠죠. 당연히 한 자세로 늘 운전을 하시니까 스트레칭도 틈틈이 하셨으면 좋겠고 안전 운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은 신청곡 퀵 애프터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야 할 곡들이 많습니다. 최경봉님이 주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딱 생각이 나셨어요. 이 노래가 콩디님이 틀어주시면 시원하게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아주 에너지 넘치는 곡이 떠오르셨어요. 코요태의 시련이었었고 그리고 9093님 콩디 제 문자가 보이실까요? 보입니다. 노래 신청하는 게 이렇게 떨릴 일인가 싶어요. 10cm의 아메리카노 신청합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원샷하고 싶은 오후에요 하셨습니다. 어우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려야죠. 그리고 손창호님 아내가 라라랜드 애청자입니다. 아내에게 점수를 따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 잘못하셨어요? 점수를 꼭 따셔야 할 일이 생기셨나? 우리 창호님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에게 사랑 아주 애틋한 사랑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074님 중학교 시절 동창들이랑 당구를 치고요. 저녁 먹으러 갑니다. 콩디 얼마나 재밌을까요? 막걸리 먼저 시원하게 하고 저녁밥을 먹을까 합니다. 선욱이, 재영이, 동배 내가 많이 사랑한다. 노래는요. 패닉의 왼손잡이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하나22님 남편 머리 염색해주고 저도 멋내기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달라져요. 기분 색깔이 변화가 생깁니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10년은 젊어진 듯합니다. 노래는 싸이의 연예인 신청합니다. 남편은 저의 평생 연예인이에요. 이쁘시다. 이쁜 사연 보내주셨어요. 이하나22님이 사연과 함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패닉의 왼손잡이 싸이의 연예인.

마버커트 씨가 이번에 라라랜드. 김현주님이 주셨어요. 송도에 사시네요. 박여사님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예요, 콩디. 김현정의 멍 아니면은 엄정화의 포이즌을 외치시는 거 보니 노래방 가고 싶으신가 봐요. 하시면서 따님이 또 이렇게 노크를 해주셨습니다. 시원한 해변에서 모히또 한 잔을 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참고로 저는 모히또를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데 모히또가 한 잔 하고 싶어.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5627님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모히또에 라임 들어가죠. 라임 그리고 민트잎 같은 것도 들어가고 탄산수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그런 모히또입니다. 그게 모히또예요. 색깔도 이쁘고 맛도 좋죠. 한번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수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출근했다가 퇴근합니다. 빨간 날 출근할 일이 생기면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사장이거든요. 사장님이시니까 가셔야 되네요. 노래는 제 인생 유일한 아이돌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사만한 오이님이 주셨는데요. 자몽 사다가 자몽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탄산수에 한 잔 타마시면 엄청 시원하겠죠. 여름에는 얼음 동동 띄우고 얼음까지 갈아서 해서 먹으면 슬러시해서 먹으면 더 맛있죠. 오늘은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두 곡을 묶어봤습니다.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그리고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 이선희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너무 이쁜 노래가 생각났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요. 쉬는 날인데 그냥 보내기 아쉬워요. 칵테일이라도 한 잔 하러 갈까 봐요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상큼하고. 하나하나42님, 사회생활을 하며 느낀 건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도 라디오를 들으며 마음을 달랩니다. 터보의 회상 신청해봐요 콩디 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뭔가 상처를 받으신 듯해요. 근데 상처 나고 아물고 또 상처 한번 나고 또 아물고 그러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사이님. 113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라랜드를 듣다 보면 저의 10대 시절이 자주 떠오릅니다. 교복 입던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신청해봅니다.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이 노래 한참 유행일 때 교복 입고 학교 다니셨었군요. 그리고 5006님, 가수원에서 감나무 돌보며 듣고 있습니다. 제 키보다 감나무 키가 더 커요. 으흑! 목에 디스크가 올 것 같습니다. 목이 무지 아파이에 하시면서 멜로망스의 선물 신청합니다. 그래도 목이 아파도 이 감나무 자식들 보면서 흐뭇하시죠? 5006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1부 끝곡으로 멜로망스의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 곡 띄워드리고 저희분은 2부로 건너가겠고요. 2부에서도 휴일엔 신청곡 퀵 애프터 서비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남아있는 정체는 밤 10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경주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이후로는 영동 1터널에서 옥천 2터널 사이와 비룡분기점에서 대전 부근, 다시 상서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신탄진 사이로 정체되고 또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 에서 안성 휴게소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인제 양양 터널에서 상남 3터널 사이 정체가 23km로 길어져 있고요. 더 가서는 동홍천 부근과 또 과평 휴게소에서 화도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사이 창의 터널 2차로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 정보 김민입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의 라방, 제가 연정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공디. 저는 창원에 사는 3남매 엄마예요. 저 지금 마음이 너무 몽글몽글해요. 아, 글쎄, 예전에 같이 일했던 회사 동료가 저 먹으려고 바지락을 해동까지 해서 직접 가져다 준 거 있죠? 인천에서 창원까지 와준 것도 고마운데 우리 밥 먹을래 하더니 밥까지 사주고 갔어요. 진짜 이 글이 어쩌면 좋을까요? 말은 안 했지만 완전 감동받아서 눈에 살짝 눈물 고였잖아요. 선물 받은 바지락을 하나도 남김없이 잘 먹는 게 보답일 것 같아서 술찜을 하려고 합니다. 다 되면 사진을 찍어서 동료한테 인증도 하려고요. 역시 사람이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모두 행복한 5월 되세요. 공디도요.

네, 오늘의 라방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제갈연정님 보내셨는데 애교가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이게 다 바지락이에요? 와, 이 바지락 칼국수도 해먹고 진짜 술찜? 술찜은 먹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지만 뭐 바지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주 메뉴인 것 같아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네요, 양이. 감동받으시고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제갈연정님이 목소리 남겨주셨어요.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제갈연정님께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2부에도요 신청곡 퀵 애프터 서비스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아이스라떼 20잔 챙겨왔어요. 듣고 싶은 노래 가수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롬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신인수님의 장미의 미소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4687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콩디 누님, 5월 하면 장미가 떠오릅니다. 5월이 가기 전에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장미의 미소, 환하게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요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잘 들으셨겠죠? 저 지인들이 장미축제 가신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깨톡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 다시 한번 느꼈잖아요. 역시 꽃 중에 꽃, 장미가 진짜 화려하긴 하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 5126님, 요즘 농촌은 농번기예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엄청 바빠요. 오후 이 시간 딱 지치는데 라라랜드가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틀어주시면 힘날 것 같아요. 공대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언니 둘이 이 노래 주거니 받거니 참 많이 불렀던, 어깨 너머로 많이 들었던 그 노래네요. 바다에 누워. 감사합니다. 4810님, 아버지가 이 노래를 꼭 신청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냅니다. 콩디, 엄마한테 처음으로 불러준 노래라고 하십니다. 전영록의 종이학, 이렇게 문자 주셨고, 취업 준비도 꽤 오래 걸리니 참 슬프네요. 비틀즈의 레디비 듣고 싶어요. 원현정님, 취업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시나 봅니다. 그래도 인내를 갖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1303님, 새로 이사온 동네에 산책로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뒷산으로 연결되는 길인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딱 1시간 걸립니다. 운동하기 아주 딱이네요. 오늘도 엄마 모시고 걸으며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노래는 김현철의 동네 신청해봐요 콩디 하셨어요. 그리고 이글루님이 문자 주셨는데 매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오늘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올해 고민하다 콩에 가입을 했습니다. 뭘 또 올해 고민까지 하셨어. 그냥 가입하시면 될걸.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재하의 지난날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이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글루님 문자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현철의 동네, 유재하의 지난날.

8044님 안녕하세요 콩디. 발길 닿는 대로 여행 갔다 집 가는 중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여기 또 계시는군요. 힘든 일을 겪고 마음과 몸에 병을 얻어 퇴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강해졌고 새로운 회사에 적응을 하는 중입니다. 원래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는 거겠죠? 암요, 암요. 이렇게 쉬는 날마다 짧게 여행하며 자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좋은 걸로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모든 분들이 정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912님 그냥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잘하셨어요. 저희 10대 시절을 행복하게 해준 오빠들입니다.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넣어 신청하셨고 이슬기님 노래방 애창곡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언니네 빵집에서 알바 중인데 퇴근을 안 시켜줍니다. 이따 언니 없을 때 몰래 도망가야겠습니다. 노래는 015B의 신인류의 사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7645님 90년대 드라마 다시 보기 중인데요. 콩디 우리들의 천국 다시 보는 중입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생각나고 너무 좋네요. 묘하게 설레입니다. 장동건의 너에게로 가는 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서 노래 두 곡을 준비해놨습니다. 신청곡 퀴 애프터 서비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깔끔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15B의 신인류의 사랑, 장동건의 너에게로 가는 길 이렇게 두 곡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죠.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라디오에서 캠핑 사연이 나올 때면 신랑 뒤통수가 움찔움찔거린다. 그러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둘 다 웃음이 빵 하고 터져서 한참을 낄낄대며 웃는다. 7년차 캠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옛 모습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다.
1: 자기야, 캠핑 처음이라 나 너무 떨린다. 텐트 챙겼고 의자 챙겼고 조리도구 챙겼고 뭐 빠진 거 없겠지? 가서 우리 재밌게 놀다 오자.
0: 7년 전 이맘때였을 거다. 내 생일을 앞두고 신랑이랑 인생 첫 캠핑을 갔었다.
1: 자기야, 나 너무 신나. 우리 드디어 그 핫하다는 캠핑을 해보는 거야? 형부한테 설명을 듣긴 했는데 텐트 잘 칠 수 있는 거지? 나 SNS 해야 되니까 사진도 많이 찍어줘, 자기야.
0: 신랑은 내게 자기만 믿으라고 했다. 캠핑이 취미인 형부에게 텐트 치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캠핑은 행복 가득, 웃음 가득이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펼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1: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분명 한 번에 된다고 했는데.
0: 자기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텐트가 자꾸 쓰러지잖아. 고정이 하나도 안 돼. 자기 할 수 있는 거 맞아? 큰 소리 떵떵치던 신랑은 텐트 하나를 붙잡고 꽤 긴 시간 씨름을 했다. 돌밭에 의자를 펼치고 앉아서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먹을 거라도 미리 준비할까 싶어 차에 트렁크를 열었다.
1: 자기야, 아이스박스 어디다 뒀어? 응? 없는데? 내가 준 거 안 챙겼어? 그럼 그거 어디 뒀어? 아니, 기억이 안 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챙겨서 내려갔잖아. 응? 설마 안 싫었어?
0: 신랑이 땀을 뻘뻘 흘리며 멍한 얼굴로 나를 보던 게 기억이 난다. 주차장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있을 아이스박스를 떠올리며 한숨을 푹 쉬는 내게 신랑이 쭈뼛대며 미안하다고 했다.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기가 팍 죽은 게 영 짠해서 이것도 추억이라며 신랑을 다독이던 게 어제만 같다.
1: 아유, 자존심 상해? 뭘 그런 걸로 자존심 상해? 자기야,

우리 캠핑 처음이잖아. 그럼 텐트 못 칠 수도 있지. 그리고 아이스박스 가면 거기 그대로 있을 거라고. 아우 괜찮다는데 왜 그래 자기야. 자기야 우리 적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알겠지? 괜찮아. 어깨 펴. 갔다가 그냥 돌아온 우리의 첫 캠핑은 지금도 나에게 큰 웃음거리다. 늦은 밤 혼자 술을 마시며 훌쩍이던 신랑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이제는 프로캠퍼가 되어버린 신랑의 듬직한 뒷모습이 쪼매 아쉬운 그런 오후다.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 또 훌쩍거리는 그 남편분의 모습이 엄청나게 귀여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여자가 막 잔소리 안 하고 아니 그거 잊으면 어떡해 하면서 막 짜증을 냈더라면 우리 남편분께서 더 미안하고 또 반대로 싸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쓰담쓰담 해주시고 귀여워해주셔서 저 캠핑 아주 이쁜 그런 추억을 또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7년 차라 하셨어요. 이제는 약한 남자가 아니라 캠핑이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남자가 되신 듯합니다. 이 캠핑이 또 맛이 있죠. 아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아이스박스를 어떻게 두고 가셨을까.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그 부분이 엄청 웃겼었는데 아무튼 사연 재밌게 잘 받았습니다. 사연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또 부가킹즈 그리고 윤도현 씨가 함께 부릅니다. 여행길.

0: 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377님이 주셨습니다. 축하할 사연입니다. 콩디에 축하해 주세요. 저 원룸에서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짐을 다 내려놨고 지금부터 할 일이 태산이지만 새 집에서 라라랜드 들으며 쉬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새 집에서도 콩디와 늘 함께 할게요. 8377님 보내주셨습니다. 짐 정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면서 노래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좋으시겠다. 이제 방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한 곳에 다 때려 넣어도 되지 않고, 그렇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1253님, 공대 큰일 났습니다. 조만간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시작한대요. 공사 기간은 무려 한 달. 우리 집은 꼭대기 18층. 어떻게? 하나인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하나하나 하나 수리하고 하나 수리하고 이러면 별 걱정이 없겠지만 걸어서 왔다 갔다 어떻게 하지 하신 거 보니까 어머 내려갈 때가 문제다. 올라가는 거는 운동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내려갈 때 천천히 관절 조심하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아, 말벅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허벅지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1253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막바지 귀경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선운산에서 탄천휴게소 사이와 또 정안휴게소에서 남풍세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강릉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사이를 시작으로 다시 횡성휴게소에서 새말 사이로 정체되고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여주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사이와 덕평에서 용인휴게소 부근 다시 서용인분기점에서 마성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도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부근 또 월곶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2차로에서 낸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을 하듯 우리도 방전되기 전에 한 번씩 충전해줘야 되는데요. 각자 그 방식이 다르다고 하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채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오롯이 보내야지 비로소 회복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스트인들은 어느 쪽이세요? 노동절, 어버이날의 어버이, 어린이날의 어버이날, 그렇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까지, 와, 이런저런 날들이 이제 다 지나갔네요. 그동안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애쓴 자신을 위해서, 또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기 위해서 충분히 충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아이들, 남편, 아내, 부모님, 이렇게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장소 말고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입니다. 오늘 첫 곡 폴킴의 휴가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일요일이었고 오늘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우리 여러분들 쉬시는 날이죠. 괜찮았어요? 평상시에 일요일 저녁 같은 느낌이 들겠죠? 잘 쉬셨어야 될 텐데 각자의 방식으로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휴식 아, 그거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7811님 출첵합니다. 집에서 혼자 충전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인디 하이파이브입니다. 하이파이브!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혼자 충전하시는 게 아, 좋으시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그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참 신기해. 그런 이노진이가 집돌이가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다. 제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뭔가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될 텐데 저는 쉬는 날에도 그 다음에 휴일 이후에 뭔가 스케줄이 생각이 나서 휴일도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아, 미리 사서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해.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예, 자꾸 걱정하는 이 버릇은 예,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잘 쉬었습니다. 김지수님, 여행으로 충전을 하는 편인데요. 오, 여행. 이번에 엄마가 영월에서 스위스로를 보고요. 이노진 씨 완전 팬 됐다고 앞으로 스윗드라이브 라디오만 들으시겠대요. 팬이 되신 엄마를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어머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세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꾸벅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 스위스로 팀이 지난 토요일이었죠. 영월에서 페스티벌 예, 그린 브리즈 영월이라는 곳에 참여를 해서 예, 지역 주민들이랑 또 찾아오신 분들이랑 진짜 재밌게 즐겼거든요. 우리 지수 씨랑 지수님 어머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신 모양입니다. 진짜 날씨 좋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특히 좋았죠. 일요일 어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습도도 없고 아, 날이 그렇게 화창하고 쾌청했는데 말이죠. 어머니 앞으로 아, 우리 라디오만 들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민정님, 와 오늘 해피 FM 중 유일한 보라. 역시 팀 스드인 최고. 저는 집에서 스드인 들으면 충전 만땅 되지. 인디 인디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KBS 이라디오? 그 보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아 그만큼 좀 생동감이 넘치겠네. 콩 어플에 아주 움직이는 인디 보시면서 살아있는 느낌 바로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유지아님, 인디 오랜만입니다. 인사해요. 어서 오십시오, 지아님. 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 마지막 저녁 시간이 좀 더디 갈 수 있도록 천천히 좀 붙들어 매면서 2시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드인 출첵 타임 드라이빙 포인트가 잠시 후에 열릴 겁니다. 대체 휴일이었던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푹 쉬셨을까요? 아니면 또 일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았죠. 예. 그리고 또 뭐 좋아하는 거 하나씩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시원한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와야죠.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드라이빙 포인트 생생하게 만나봅니다. 5324님이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김현철의 왜 그래?

월요일 저녁 현재 시각 6시 15분 15초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날이 조금 흐려도 9384님 생방? 예! 그럼 저도 실시간 인사 남겨요. 산책하면서 함께 할게요. 그렇게 좋아요. 오, 좋습니다. 아이고,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9384님과 같이 걷습니다. 6438님 인디 반가워요. 휴일이지만 저는 오늘도 출근했어요. 유유. 남들 놀 때 더 열심히 일하는 저 멋지죠? 멋져요. 근데 남들 놀 때 같이 놀았음을 맞춰 좋을까? 대체 공휴일이 전부 다 쉬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김혜주님, 감기 몸살이 심해서 어제 오늘 집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휴일이 다 가버렸네요. 그래도 죽 먹고 약 먹으니까 몸은 괜찮아졌어요. 내일 건강한 몸으로 출근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는데 혜주님, 꼭 우리는 쉬는 날 아프죠. 아이고 정말. 그래요, 얼른 딛고 일어나서 일하러 갑시다. 이장미님, 아르바이트 끝나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친구 집 옥상에서 대패 삼겹살 구워 먹기로 해서요. 파채랑 상추 사서 가고 있어요. 너무 분위기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가.

이것도 낭만적이죠. 예,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시겠네요, 장미님. 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께 커피 한 잔씩 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에이핑크의 마이 마이였습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9091님, 우리 가족이요. 태안으로 원예 치유 박람회 갔다가 당진을 거쳐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상경 중입니다. 날씨도 좋고 노래도 좋고 기분 좋은 휴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간대에 이제 멀리 떠났던 분들은 다 이제 상경 거의 수도권 쪽에 와가지고 인터체인지 뭐 진입하기 직전이고 이러실 겁니다. 당진 갔다 오셨어요. 원예 치유 박람회 태안. 당진이 저희 아버지 고향이어서 엄청 친숙하거든요. 저 6월에 당진 행사 가는데 거기 또 봄 면천 축제라고 6월에 저기 갑니다. 근데 면천 축제라고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고향이 당진군 면천면 죽동리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친숙한 거예요. 와, 그 현장에 갈 기대로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미리 다녀오셨네요, 그쪽. 김희숙님, 오늘 제 생일이라서 오빠가 양념갈비를 사준다고 해서요. 남포동을 가고 있습니다. 저 엄청 많이 먹을 거예요. 점심도 굶었거든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희숙님. 남포동, 아, 맛집 많죠. 양념갈비, 예, 선물도 좀 많이 받으시고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오세요. 고윤아님, 이불 빨래 했습니다. 그동안 솜이불을 덮고 잤는데 세탁기 세 번 돌리고 날씨가 좋아서 또 다 말랐잖아요. 진공 압축해서 들여놓고 냉감 여름 이불로 침구를 바꾸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상쾌합니다. 이제 제 몸은 거실 맨바닥에 누웠어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유나님,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루 만에. 그죠?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 마지막, 아, 날씨 좋은 거 마지막이다. 오늘, 아, 빨리 해야겠다. 집안일 하신 분들 참 많을 텐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이 없겠네. 임명수님,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는 무조건 일요일만 휴무여서 오늘 정상 영업 중인데요.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한가합니다. 오늘 제 생일이라서 8시 퇴근만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참 안 가요, 근데.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케이크를 먹을 건데 어떤 케이크를 살까 고민 중입니다. 명수님 생일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본인이 그쵸?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내가 고르는 것도 멋집니다. 가족들이 엄청 기다릴 텐데 참 고생하셨고요. 그 휴일이라도 이렇게 문 열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 고객 손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데요. 진짜, 예, 그 생일인데도 이렇게 일하시느라 참 훌륭하십니다. 자, 방금 소개한 우리 네 분께도 커피 한 잔씩 시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이니까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를 앞두고 있죠. 자, 오늘 유인음악 가게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테인 주목해 주시고요. 파람. 돌아온 꼬리물기. 파람. 예, 꼬리물기.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꼬리물기가 참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또 스드인에서는 꼬리물기가 아주 재미나게 펼쳐집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제시곡을 한 곡을 들려드려요. 그럼 그 노래를 들으시고 여기에 꼬리를 무는 노래를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 두 번째 노래를 들으시고 거기에 또 꼬리를 무는 노래를 또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곡하실 때 아무 노래나 보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바로 앞 노래, 거기에 어떤 연결이 있어야 채택될 확률이 높겠죠. 뭐 제목이 이어져서 말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용이 좀 뭐 막 좋은 쪽으로 해피엔딩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로 흘러가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자, 추첨을 통해서 노래 선곡된 분들께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의 처음 찾아오신 새싹들을 위한 스테인 꿈나무상. 네, 1부 끝곡은 여러분을 위해 비워둬요. 선곡에 도전해 주시고 이제 매일매일 만나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제시곡입니다. 유인음악가게 제시곡은 요조의 내가 말했잖아.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가게. 오늘 준비된 키워드, 아 재밌겠다, 꼬리물기입니다. 저희가 드린 제시곡, 방금 들으신 요조의 내가 말했잖아, 여기에 꼬리를 문 노래는 바로
1: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0: 난 괜찮아. 예, 남들 쉬어도 나는 일한 오늘, 내가 말했잖아 난 괜찮다고. 진주의 난 괜찮아 청해주신 저랑 종신의 인지윤님 들으십시오.

난 괜찮다. 난 괜찮아 했는데 괜찮은 척 쿨한 척 했지만 사실은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우리 7142님 작품입니다.

0: 앞선 이야기들이 남들 쉬어도 나는 일한 오늘 내가 말했잖아 난 괜찮아 이렇게 괜찮은 척 쿨한 척 했지만 사실은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사장님 휴일 주세요 애주원에 원하고 원망하죠 1339님
1: 오 좋은데

남들 쉬어도 나는 일한 오늘 내가 말했잖아. 난 괜찮아. 괜찮은 척 쿨한 척 했지만 사실은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사장님 휴일 주세요. 여기에 이어지는 근데 원하고 원망하면 나만 힘들죠. 내일은 더 나아지겠죠. 이혜웅님의 박정현입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0: 남들 쉬었는데 나는 일했잖아. 난 괜찮아. 근데 가슴이 너무 아파. 사장님 휴일 주세요. 이렇게 원하고 원망하면 나만 힘들죠. 그냥 내일은 더 나아졌으면 좋겠네 하니까 사장님이
1: 10분 줄 테니까 어서 준비해서 퇴근하세요. 오, 너무 좋아.
0: 이효리의 그래서 10미닛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손영진님 새싹 꿈나무상 당첨입니다.

0: 진짜 오늘 꼬리 물기 완벽했다. 진주의 난 괜찮아,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애주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조용히 체념하고 겸허히 기도하니까 10분 줄게요, 얼른 퇴근하세요, 이효리의 10미닛까지 아주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효리 10미닛에 여기서 파밤 이게 나오잖아요. 유인음악가기 시작도 파밤 이렇게 시작하잖아. 와우, 수미상관. 자,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배달음식 교환권 당첨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 문의 코너로 가셔서 성함이랑 휴대전화 번호 11자리를 본문에다가 꼭 올려주세요. 자, 우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 제로.

0: 오답!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2: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0: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지게 놀고 왔네요. 자, 1부 끝곡은요.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5300님께서 연휴 동안 절에도 다녀오고 밭에서 일도 하고 보냈거든요. 연휴가 이제 끝. 저녁 시간은 집에서 혼자 쉬고 있어요. 간단하게 반신욕 한 다음에 시래기 된장국으로 지친 몸을 달래주고 있네요.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와, 정말 열심히 사셨다. 그리고 나를 위한 투자. 시래기 된장국, 각종 미네랄, 비타민 보충에 항산화, 면역력까지 챙기는, 야, 훌륭하십니다. 우리 5300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홍경민의 그대가 그대라서 들려드립니다. 2부에서 봬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남아있는 정체는 밤 10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대전 일대와 또 신탄진 부근에서 정체 시작됐고요. 더 가서는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와 다시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사이로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는 이제 모두 48km 구간에서 남았는데요. 기린 5터널에서 상남 3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설악에서 화도 부근, 더 가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면원에서 둔내터널 사이와 또 횡성휴게소에서 새말 사이로 정체되고,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여주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사이와 덕평에서 용인휴게소 부근, 다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연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김보라님이 아까 그 1부에 그분 퇴근하시나 보다. 와 맞아. 사장님이 10분 줄게요. 얼른 퇴근하세요. 하고 이제 벌써 집에 오신 거지. 아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과자 맥주도 사고 아끼지 말고 다 들고 집으로 가자. 이런 노래였죠. 착한 생각님. 가사가 참 다정하네요. 집에 가자 아끼지 말자. 근데 저 계속 보이는 라디오 보셨으면 알겠지만 되게 딴지를 걸었어요. 계속 과자 사자 그래서 안 돼 과자 많이 먹으면 뾰루지 생겨. 아끼지 말자. 아니 아껴야 잘 살지. 그리고 누워만 있자. 안 돼 누우면 소돼. 네 그렇게 재밌다. 역시 노래랑 한 몸 되어 대화를 하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우리 스틴들도 잘 즐겨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또 재밌게 즐길 코너죠.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윗드라이브에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한컷 사진이나 이야기 받아보는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이어집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비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합니다. 쇼리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Sweet Drive. Sweet Drive, 이노진입니다.
5: 혼자서도 잘해요.
6: 스비드바 퀴즈.

0: 안녕하십니까. 스비트바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아이스라떼 쿠폰
1: 아라크
0: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다이나믹 듀오와 알렉스의 솔로였습니다. 자, 그럼 도착한 문자 볼까요? 아, 김주현 님이 우선 네, 오늘 상품 하라크 같이 따라해 주셨습니다. 뒤에 하트 붙여주신 게 상당히 정겹네요. 주강현

0: 님, 오, 멋지시다. 설마 저에게?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와중에 예, 칭찬을 받다니 놀랍다. 자, 0907님 정답! 결혼은 미친 짓이다. 우리 남편 듣자마자 맞히네요. 뭐지? 어,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맞췄어. 와, 남편, 와. 아쉽습니다. 이 노래가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제목을 결혼은 미친 짓이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하지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노래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1125님 원래 아는데 모르겠어요. 솔로 홀로 want to be the holo 지금 힌트곡을 엄청 따라 부르고 계셨습니다. 원래 아는데 모르겠는 건 모르는 거죠. 예, 아쉽습니다. 자, 오늘 힌트곡 들으시면서 정답을 다 맞추는데 틀리는 분들 있어요. 싱글이냐 솔로냐 요거 때문에 많이 또 틀리신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고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1: 모두 영원하자 약속하지 어이가 내 뺨을 때려
0: 어이가 그냥 내 뺨을 때린다. 예. 정답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이었습니다. 화려한 솔로 아니죠. 화려한 싱글입니다. 네. 화려한 싱글 정말 잘 맞추셨고요. 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싱글싱글 웃는 남 삼촌. 아, 삼촌. 이제 그만 장가 가요, 제발요. 같이 들으시면서 그냥 해피한 삼촌 보시면서 우리 김정우 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스비뚜밥 퀴즈. 스비뚜밥. 아이고, 뭐 상관없죠. 뭐 그렇게 발음하셔도 되고요. 스비뚜밥 퀴즈. 괄호 닫고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인디, 저는 꽤 오랫동안 싱글이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유. 지금은? 하하. 싱글 탈출했구만. 탈출했어. 와, 솔로 탈출한겨. 2087님 축하드립니다. 2087님 지금은? 행복하시군요. 행쇼. 자,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양씨 가수가 드문데 더 정이 가네요 하셨어요. 어, 양승원님 축하드립니다. 오, 양씨. 그쵸? 내 성이 희성이면 같은 성을 가진 가수가 더 정겹게 느껴지죠. 양씨. 양수경씨 계시고요. 또. 예, 여기까지 할게요. 자,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인디. 허밍이 마이클 잭슨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마잭 느낌의 허밍 하고 싶어요. 다음에 도전하고 싶어요. 아라크 너무 받고 싶어요. 하셨어요. 이가영님 축하드립니다. 허밍이 마이클 잭슨 같았어요. 오, 진짜 극찬이다. 마이클 잭슨 빌리진 마트 러브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아, 마이클 잭슨의 그 성량 그 섬세함은 따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잘 맞춰주셨고 칭찬도 감사합니다. 자, 당첨된 분들께 아이스라떼 쿠폰.
1: 아라크.
0: 아, 이게 마이클 잭슨 같구나.
1: 아라크 빌리진 마라바.
0: 비슷하다. 아라크 보내드릴게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물방에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에 란자리를 꼭 본문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정답곡 시원하게 듣고 옵니다.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오늘 정답곡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이었습니다. 다들 이 노래 셀럽5의 노래 아니냐고 막 말씀하시는데요. 예, 원곡이 따로 있어요. 예, 엔지 골드의 Eat You Up이란 노래를 리메이크, 번안한 노래죠. 2003년인가 예, 이 노래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셀럽5는 이 원곡 Eat You Up을 또 다른 리메이크한 노래를 또 신나게 클럽 버전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노래죠. 예. 김혜민님, 인디는 진짜 화려한 싱글 맞죠? 너무 신나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하트 하트 하트. 그렇게 보이세요? 예, 뭐 행복한데요. 그 운전하다 보면 사이드 미러에 그런 게 써 있죠.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 가깝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하면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 슬프게 지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예. 예. 1073님,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했던가. 내 몸 아플 땐 그래도 혼자보다는 남편이라도 있는 게 덜 서러운 것 같아요. 행쇼. 네. 그렇죠. 1073님 말씀 진짜 맞는 말씀이죠. 철학이 담겨 있네요. 그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죠. 둘이 하나가 되는. 그렇죠. 같이 이 세상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게 좋을 때는 몰라요. 좋으면 물론 기쁨도 두 배가 되고 막 환호성도 지르고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는 게 둘이지만 아플 때 좀 힘들 때 예, 다독이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두 분이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겠죠. 결론은 행쇼. 예. 전성근님, 화려한 싱글이었던 저 아내를 만나서 화려한 싱글보다는 화려한 더블이 더 좋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 성근님 되게 행복하신가 봐요. 맞아요. 이 행복한 분들께 이게 말을 더듬니 더 진심으로 행복한

축복합니다. 아이고 잘 사시네요.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행쇼라는 그 저기 유행어가 탄생을 해가지고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진짜 너무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성근님. 그런 좋은 기운을 나눠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장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아, 또 솔로 노래들이구나. 제니의 솔로. 그리고 노민정님께서 정해주신 시스타 나인틴의 마보이. 이 노래 좋아요. 그리고 시크릿의 샤이보이까지 세 곡 나갑니다. 천진 남만 청순 가련 새침 한척 이젠 지쳤나 귀찮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7524님께서 보내주신 코스모스 사진 올려놨습니다. 진짜 이쁘다. 바쁜 5월이 가고 있네요. 우리 동네 코스모스는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계절을 놓쳤나 봐요. 낮에 산책하다가 화단에 핀 코스모스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너무 이뻐서 놀라셨을 수도 있겠다. 보통 가을에 많이 피니까 코스모스가 벌써 폈어? 했는데 찾아보니까 초여름부터 또 코스모스는 핀다고 하네요. 그걸 떠나서 요즘은 뭐 계절이 우리가 알던 그런 계절이 아니고 기후도 좀 많이 바뀌어서 참 오락가락 우리 식물들도 하는가 봅니다. 5127님 연휴 마지막 날 중3 아들이랑 외식을 했는데 무슨 변덕인지 몇 숟가락 뜨지도 않고 배 아파서 안 먹겠다는 말에 화가 치솟았습니다. 집 오자마자 화를 가라앉히려 런닝하러 뛰쳐나왔어요. 아, 이 녀석 때문에 쉬지 않고 5km를 뛰는 게 진짜 가능했습니다. 엄마를 강제 운동시키는 변덕쟁이. 사춘기 아들은 대체 언제 철들까요? 이 와중에 하늘은 예뻐서요. 우리 5127님 감정의 그 변화, 와, 쫓아가기가 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예쁜 하늘, 파란 하늘은 아닌데 내일 비가 내릴지 그 몰고 오는 그래도 듬성듬성한 구름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하늘 보고 한번 한숨 한번 쉬시고 이 5km를 단숨에 한 번에 뛰셨다고요? 정말 아이고,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닌데 우리 중학교 3학년 아들이 그냥 매일 뛰게 만드나 보네. 그냥 아주 아이고 정말 그래도 건전하게 화를 푸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 3488님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 한라산을 다녀왔습니다. 정상에서 선물처럼 안개가 다 걷히고 햇님이 인사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드인과 함께 백록담 기운을 나누고 싶어서 사진 보내봅니다. 아버지께 한마디 해도 될까요? 산을 사랑하시는 우리 버팀목 아버지 덕분에 한라산 등정 끄떡없었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요. 와,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평생 기억에 남을 멋진 예, 추억, 체험, 등반, 등정 하셨네요. 한라산 와 가서 이렇게 날씨 좋기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뭐 몇 대가 뭐를 해야지 뭐 이렇게 아,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예쁘네요. 그래, 이렇게 깔끔한 백록담 사진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명산 한라산 1950m죠 예,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사랑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릴게요.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희망찬 이번 주를 향하여 하이파이브 할까요? 하시면서요. K229님께서 스위스로의 하이파이브 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테인리와 나눠 봤습니다. 오늘의 장면, 이쁜 코스모스 사진과 또 백록당 사진과 더불어 이 노래도 또 잘 어울리네요. 최창희님이 사춘기 부스터인가요? 겪어보신 우리 선배 스튜디님들께서 예. 그러게 말입니다. 김현미님 사춘기가 엄마를 운동하게 만드네요. 효자인가? 와 그러게 사춘기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 부모님들도 치미는 화를 이렇게 운동으로 푸는 건 참 건전하다 또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아이도 힘들고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도 더 힘드시겠죠. 알긴 알겠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내 아이가 저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싶은 모습에 난 있잖아

0: 세상에서 나나나나 저 제일 좋아하게 한이 같이 막 달리는 거지 밖을 5km로 그냥 한 번에. 예. 박주훈님 오늘 많이 웃네요. 김수경님 예쁜 코스모스야 계절은 잊었어도 예쁘네.
1: 그러게 말이에요. 화단에 엄청 이쁘게 폈죠.
0: 와 코스모스 가을의 대명사였는데 참. 이상현님 백록담의 기운과 하이파이브 노래가 멋진 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백록담 사진에 하이파이브 나오니까 오 괜찮은데 싶었어요. 또 부르는 사람 입장에선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장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오늘 하루 이렇게 돌아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다 선물 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토이와 김현우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그리고 4905님이 청해주신 김동률의 산책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강여울님, 스트인으로 즐겁게 휴일 잘 마무리하고 갑니다. 인디 안녕. 오늘도 들으셨군요. 감사해요. 내일 또 봬요. 양건우님,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웃고 가요. 그러셨어요? 많이 웃었다고, 재밌었다고 하는 말이 제일 좋아. 건우님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양수경의 그대의 의미인데요. 우리 양건우님도 그렇고 아까 양승호님이시던가? 양씨 아까 얘기하면서 수경이 누나 생각했었는데 그대의 의미 이 노래에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집중되겠는데요. 비는 수요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막바지 귀경 차량들로 여전히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정체는 밤 10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이제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와 또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부근, 그 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내린천 휴게소에서 상남 3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로는 설악에서 강일 사이로 3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문경 휴게소에서 진남터널 사이와 노후지 분기점에서 충주 분기점 부근, 다시 여주 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6: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건물 벽에 붙어있는 한 헬스장 광고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의 필수, 어깨 키우기에 도전해보세요. 숨막히는 만원 지하철 안에서 내 공간을 사수하려면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뜻이겠죠. 누군가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죽자사자 운동하는 모습, 잠시 그 장면을 상상하며 아, 사는 게 참 치열하고 피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엔 또 다른 어깨들이 있죠. 비 오는 날 옆 사람 옷자락이 젖을까봐 한껏 우산을 기울여주던 젖은 어깨, 무거운 책가방을 대신 들어주던 어깨,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머리를 살며시 기댔던 어깨, 밀어내는 어깨가 아니라 품어주는 어깨로 누군가의 기억에 머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기대서 쉬어가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제퍼슨 에어플레인 Summer of Love 들었습니다. 음악의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5월 25일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예, 오늘 대체 공휴일이었죠. 다른 월요일보다 어깨가 한결 가벼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 지하철에서 뭐 부딪힐 일도 없으셨을 거고. 아, 또 반면 빨간 날에도 일하느라 더 지치거나 또 힘이 바짝 들어간 어깨들도 있겠죠. 예, 이 시간만큼은 힘 쭉 빼고 좋은 음악에 편안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광현 씨,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수신료에 같이 휴일 생방 드림팝 감사합니다. 안승현 씨. 부담되는데요. 뭐 굳이 수신료에 같이까지. 아, 남혜윤 씨, 오늘도 저희한테 살짝 기대세요. 아, 좀 그러고 싶어요. 아, 예. 조혜영 씨, 아, 원래 덩치가 있어서요. 여잔데 저음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도 안 건들던데요. 네, 제 어깨 넓으니 저에게 기대세요. 월요일 생방 감사합니다. 여성분들은 어깨가 넓은 걸 좀 약간, 예, 좀 컴플렉스로 생각을 하시죠. 예. 근데 어깨가 넓으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당당해 보이잖아요. 예, 남자나 여자나.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그리고 이렇게 딱 보기가 좋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핏이. 저는 어깨가 넓은 편이 아니에요. 예, 남자친구는 어깨가 넓은 편은 아니어서, 대신 이제 저기, 그러다 보니까 입사했을 때도 어떤 분이, 어깨를 상우 씨는 넓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 그래서. 제 얼굴이, 절대적으로 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방송인 친구는, 그때부터 이제 좀 운동을 막 하고, 뭐 수영이 좋다 그래가지고 막 수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절대적인 그게 있더라고요. 예, 더 이상 커지진 않았습니다. 노준희 씨, 꿈대도 휴일 잘 보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주말에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저 멀리, 예, 고흥 아세요? 고흥? 예, 나로 우주센터 있는, 예.

0: 그 고흥에 장장 갈 때 6시간, 올 때 7시간 예, 그렇게 걸려서 다녀왔습니다. 아, 근데 풍광이 너무 좋고, 예, 그래서 조금 피곤하긴 했어도 예, 잘 보냈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와 도넛 쿠폰 준비해 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오타!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옥정 나가 유니클로 감사.
2: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

Katrina and the Waves Walking on Sunshine 들었습니다. 이선웅 씨가 신청하셨어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5일 월요일 밤 생방송이고요. 반가운 소식, 예, 선물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드림팝이 8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채워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공연 선물 준비했습니다. 배우 오만석, 송일국 더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죠. 일본의 부당한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했던 특사들의 이야기 뮤지컬 헤이그 티켓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총 10분 추첨해서 1인 2매씩 총 20분께 관람 기회 드립니다. 공연은 서울 대학로 유니플렉스에서 진행되고요. 관람하실 수 있는 날짜는 6월 12일 금요일, 13일 토요일, 14일 일요일까지 총 4흘. 예. 문자 보내실 때 원하시는 날짜를 꼭 예, 지정해서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 세 날짜 모두 저녁 시간대 공연이고요. 날짜별로 시작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정확한 장소, 날짜, 예, 시간 등은 드림팝 인별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명작과 함께 특별한 주말 보내고 싶으신 분들 샵 1061로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백수아 씨, 저는 뭐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월요병을 겪으며 출근을 하고 이제 퇴근길입니다. 아, 나이가 드니까 휴일에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휴일에 생방해 주시는 꿈디는 어떤가요? 예, 퇴근길 꿈디와 함께 쭉 해볼게요. 저요? 저는 즐겁죠. 예, 무지무지 즐겁죠. 즐겹죠. 즐겹죠가 어떻게 지겹죠로 들립니까?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거기 출근하기 전까지, 막 한숨이 한번 나왔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비타민이잖아요. 예. 아시죠? 왜 웃는 거야? 정혜영 씨, 수영 안 가는 빨간 날이라 딱 기다리고 있었네요. 아, 정각은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2시간 다 들을게요. 이제 어제 초파일 우리 아버지 기일이라 밤 11시에 제사 모시고 집 오니까 새벽 1시 오전에는 해롱해롱 하면서 오전 내내 하품하면서 아이고 오늘 그러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놀러 갔다 오시고 갔다 오셔서 아마 어제 늦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예. 주무시면서 뭐 쉬시면서 계셨던 분들 많으시겠죠. 자, 백수아 씨하고 정혜영 씨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씨는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9758님, 아, 창원에 사는 딸 보러 왔다가 다시 서울 가는 길입니다. 딸이 다음 달에 둘째 출산하는데요. 멀리 떨어져 살아서 마음이 쓰이네요. 예. 그러게요. 아, 가까운 데 계시면 좀 가셔서 챙겨주고 그러셨을 텐데. 자, 로보의 곡 신청하셨습니다. I'd love you to want me. 예, 듣고요. 이어서 스모키입니다. Living next door to Alice.

9758님이 신청하신 로보 I'd love you to want me 그리고 스모키 Living next door to Alice 였습니다. 백상진씨 저 오늘 친구 배우 오동민과 노수산 나님의 결혼식 댕겨왔어요. 아, 초등학교 5학년에 친구로 만나서 이렇게 비혼주의라던 친구의 결혼식까지 보게 되다니 오만 가지 감정이 오고 같답니다. 언제나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전해주세요. 아, 저 오동민 씨 진짜 좋아하는데, 예. 그,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얼굴을 참 잘 바꾸죠. 예, 역할에 따라서. 예, 그래서 참, 그, 아주, 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좀 지켜봐왔던 배우인데, 오, 요 근래에도, 예, 누구죠? 지금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예, 서현진 씨랑 나왔던 러브미라는 예, 그 드라마도 예, 저는 최근에 봤어요. 예, 이미 좀 오래된 예, 작품인데 거기서도 아주 그냥 능청스러운 예, 친구 역할을 아, 그리고 오늘 결혼하셨군요. 예, 저는 뭐 모르지만 예, 그분도 저는 모르시겠지만 축하한다고 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아 배우분들 많이 보셨겠네요. 예, 백상진 씨 가셔서. 예, 최종일 씨, 저는 연휴 마지막 날 오늘 오랜만에 예전 부서원 결혼식 다녀왔습니다. DJ님 목소리로 축하 부탁드려요. 한형성님, 예, 늦은 결혼이지만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예. 아직은 이제 5월이기 때문에 5월 아마 결혼식 예. 매주마다 많으실 겁니다. 예,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민정원 씨, 아빠 생신이어서 오늘 모여서 점심 먹었어요. 이렇게 다 모이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종종 모여야겠습니다. 저희 아빠 생신 축하해 주세요. 네,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민정원 씨가 어떤 분이세요? 예, 어차피 사진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사진 요렇게 보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야, 사진 보내주신 건 최초예요. 예, 이게 사람 얼굴 들어간 사진 보내주신 건. 예, 아버지 생신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단란해 보이시네요. 자, 쉐어의 노래 듣죠. Dark Lady.

Glass Animals, Heat Waves. 1253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처럼 햇볕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날에 듣고픈 노래입니다. 점심때는 냉면, 저녁에는 밀면으로 보낸 하루네요. KBS 1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5일 월요일 밤이고요.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983님, 오늘 생방송인가요? 네, 전 오늘 휴일 맞아서 아파트에서 분양한 작은 텃밭에 심은 아이들 돌보고 왔어요. 가지 정리해주고 상추도 따고 하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잠깐에도 허리 아프고 허리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네요. 예, 요 아이들이 쑥쑥 자라 있어서 기특하기도 하고요. 농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작은 텃밭 관리하시는데도 힘든데 정말 이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신경을 쓰실 게 많으시겠어요. 진짜 예, 날씨도 매일매일 예, 신경 쓰셔야지. 진짜 뭐 그 자연재해가 한 번 또 왔다 가면 어휴. 뭐 피해며 마음이 얼마나 진짜 무너져 내릴까. 예, 저는 뭐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김태경 씨, 퇴근 후 쉬는 날 상사의 문자가 싫다는 직장인들 많이 많죠. 예, 근데 저는 후배의 질문 폭탄 문자로 너무너무 지칩니다. 신입이라 모르는 게 많은 거 이해하지만 호기심 주머니 100개쯤 가진 후배도 상사만큼이나 힘드네요. 연휴 내내 함께 보낸 기분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러나요? 아예 보내질 않는데. 아니, 요런 거는 휴일에는 그 뭐 아주 뭐 궁금하고 중요한 거는 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지만, 야, 이건 내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예, 저기 회사에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어, 이거는 휴일에는 서로 이건 아니다. 어, 마음이 좀 약하신가. 어, 그거 다 답변해 주신 거예요? 어, 저는 그냥 이렇게 쓱 보고, 뭐 아니다 싶으면, 예, 익십. 아니, 뭐, 익십까지는 아니지만. 휴일에는, 네, 서로 쉬어야죠.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가겠습니다. 어, 김대경 씨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3258님이 신청하신 톰 오델, Another Love, 그리고 Cup Grow.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동요 어린 송아지의 가사는 한 송아지가 큰 솥 위에 앉아 엉덩이가 뜨겁다며 울고 있는 내용이죠. 이때 송아지는 이 인물을 부르짖는데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힌트 아리아나 그란데 브레이딘을 잘 들어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엄마 엄마 해 엄마 엄마 해.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엄마, 2번 할머니, 3번 고모.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영양약품.
2: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져 들으신 곡 아리아나 그란데 브레이딩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엄마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3181님 러닝하다 넘어질 턱도 없는 평지에서 넘어졌습니다. 입술 깨졌어요. 다들 우프다고 합니다.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아이고. 자, 에드 시런의 퍼펙트 신청을 하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9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풀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 이동량 많습니다.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 부근으로 3km 짧게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서종에서 화도 지나 강일까지는 19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횡성 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8km 정체 꾸준하고요.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또 광교터널 에서 북수원까지도 짧게 주춤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6km 정체입니다. 이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흥천 2포 나들목부터 동곤지암까지는 9km가량 밀려 지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휴게소까지 15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0: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그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맞아. 우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3: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3: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열일이.

0: 시카고 Along Comes a Woman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7142님 어제 무박산행으로 12시간 설악산 공룡능선에 다녀왔어요. 멋진 경치 덕분에 힘든 줄 모르고 걸었네요. 오늘 밤도 신나는 노래들 많이 부탁합니다. 와, 설악산 전경을 찍으셔서 보내주셨는데 와, 무박 12시간 체력 비축을 좀 하고 다녀오셨군요. 예. 뭐 꼭 이게 날씨가 좋으면은 무박산행도 가능하겠네요. 예. 이맘때만 가능하겠네요. 예. 7142님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767님 애기 재우고 남의 호텔에서 자쿠지 중입니다. 이런 게 힐링이죠. 형님 행복합니다. 잠깐만, 이분이 알까라스님인가?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알까라스. 예. 뭐, 거기 가셔서 테니스는 안 하셨습니까? 알카라스. 아우, 자쿠지. 예. 뭐, 와인도 한 잔 있습니까? 아니면 뭐, 맥주도 한 잔 있습니까? 자쿠지 옆에. 4071님. 개구리 울음소리 듣고 싶어서 운동 나왔습니다. 개굴개굴 참 정겹네요. 예, 드림팝도 더더 좋아요. 한유나씨, 항상 연휴에는 어딜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번 연휴는 잘 쉬어주기에 예, 집중했습니다. 나에게 기꺼이 쉼을 허락하니 마음의 에너지가 충만하네요. 그래요. 예. 연휴가 있으면은 뭐 어딜 안 갔다 오면 뭔가 네, 패배자가 된 기분이고 뭔가 시간 낭비한 기분이고 왜 그럴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런 강박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예, 갖고 있을까요? 예. 갔다 오고 나서 또 후회해요. 난 다음에 안 가야지. 힘들다고.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진짜 아무 다 내려놓고 쉬는 것도 한유나 씨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맞네요. 3767님. 아, 네, 기억력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알까라스 맞습니다. 나중에 치킨이랑 소맥 먹을 겁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구나. 그렇죠? 예, 우리 알까라스님. 이제 뭐 저희 테니스는 소위 때려치신 거예요, 지금? 테니스 얘기는 안 적어주시네? 아, 자, 3767님, 예, 우리 알카라스님한테도, 오랜만에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 되고요.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5: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Boston More Than a Feeling 들었습니다. 5918님, 저는 예고에서 문예창작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이 퇴고시 제출 마감일인데 머리를 쥐어짜면서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갈 때 거실에서 나오는 드림팝을 들으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드림팝에 힘을 받아서 마감 잘 해보겠습니다. 예. 과로 여름 더위와 어울리는 선곡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저의 그냥 느낌일진 잘 모르겠는데 문예창작과 학생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 같은 문자인데도 담백하네요, 내용이. 여기저기서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저 화상, 저. 나도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편하게 보내라며. 예. 네. 아니, 이게, 저기, 주술 관계도 굉장히 정확하고, 예. 네.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지? 예, 그쵸. 아이. 그래요. 문예창작. 아,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존경스러워요. 예, 참 부럽고, 뭐, 저도 뭐, 글을 아주 아주 못 쓰는 건 아닙니다만, 예,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글 쓰는 작업이. 이게 진짜, 와, 정말 그 뼈를 깎는 고통이 어떤 건지 대강 짐작이 돼요. 예. 아, 물론, 뭐, 글 쓰는 DNA를 타고났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아요. 나는 글을 좀 쓰는, 예, 그런 인자가 있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 쓰나라는 그런, 어떤, 예, 불충족감? 예,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밀려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저기, 커피와 도넛,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커피를 먹더라고요. 예, 마시더라고요.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줄게요. 예. 아, 드림팝에 힘을 받아서 마감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 벌써 소설가가 한 명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만해라, 야! 야! 맞아. 그래요. 구동근 씨, 아내와 함께 야간 드라이브로 시흥 거북섬에 나와 드림팝 들으며 밤바다 보고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좀 바쁜 하루였습니다. 평온한 저녁 시간이네요. 예. 거북섬이요? 좀 처음 들어보는데요. 시흥 거북섬?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자주 가시겠죠? 예. 강혜진 씨, 드림팝 들은 지 4년이 됐어요. 처음 보낸 사연이랑 상호님 멘트도 다 기억합니다. 오래오래 함께하겠습니다. 건승하세요. 예. 이제 딱 반 들으셨군요. 예. 4년. 고맙습니다. 예, 커피와 도넛 쿠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김홍관 씨가 신청하신 바나나라마, 크루얼 서머, 그리고 쇼킹 블루, 비너스.

김홍관 씨가 신청하신 바나나라마 크롤 서머 그리고 샤킹 블루 비너스 두 곡이었습니다. 김영수 씨, 어제는 중3 딸이 한강 가서 늦게 들어오더니 오늘은 축구 경기 구경 갔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직 안 오네요. 사춘기라지만 대학생처럼 놀러 다니니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딸 얼른 들어와라. 지금 딱 날씨도 그렇고 놀러 다니기 딱 좋을 때죠. 예. 저도 중3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까지 늦게 들어온 건 아닌데 하루도 집에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학교 끝나고. 예, 그 당시에 제가 자주 갔던 곳은 이제 대학로. 예. 왜냐하면 저희 그 막내 외삼촌이 대학로에서 저랑 뭐 나이 차이가 한 막내 외삼촌이라고 하지만 9살 차이밖에 안 나요. 예, 그래서 그때 대학로에서 해화동 쪽이죠? 거기서 치킨집을 했었어요. 예, 젊은 나이에. 그래서 예, 그래서 아주 그냥 뭐 그냥 참새 방앗간 가듯이 가서 얻어먹고 오고, 예, 장사도 안 되는데 가서 치킨만 축내고 오는 거죠. 뭐 가면은 또 여름 뭐 5월부터 해서 여름이면 아주 그냥 뭐 막 물밀듯이 막 예, 사람들이 밀려 나오니까 아 중3 때 공부 뭐 거의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생각이 나네요. 12시 전에는 들어오겠죠? 예. 자정 전에는. 3544님, 삶은 달걀에 올리브유와 후추를 뿌려 먹으면은 식욕 억제가 된다길래 다이어트도 할 겸 계란을 주문했는데 원 플러스 원인 걸 보고서 두 판을 주문했더니 네 판이 와서 총 120 알의 계란이 배달됐습니다. 예, 동생이 옆에서 아주 알부자네 하면 비꼬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일부터 달걀 다이어트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못해도 하루에 한 8알씩은 드셔야겠는데 8알에서 10알씩은 이거 단백질 과잉 섭취 아닙니까? 콜레스테롤 너무 이거 무지 많이 올라가는데. 아 저도 얘긴 들었어요. 올리브유와 후추를 예, 뿌려서 드시면은 식욕 억제가 글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Art of Noise, 로빈슨 크루소.

크리스티 버그, Snow is Falling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5일 월요일 밤 생방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진원 씨, 연휴 때 전남 화순에서 대학생활하고 있는 둘째 아들 만나고 왔습니다. 와이프는 서울집에서 내려왔고 저는 직장 있는 울산에서 운전하고 갔는데 멀긴 머네요. 지도에서 세 곳을 연결하면 큰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아, 그러네요. 예. 화순, 서울, 울산. 예. 야, 이게 다 지금 떨어져 계신 거구나. 야, 이럴 때 연휴 아니면은 만나시기가 힘드시겠네요. 이진원 씨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윤진 씨,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며칠 운동 안 하다가 오늘 걸으러 나왔는데 무지 더워요. 땀나니 시원한 맥주가 생각납니다. 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혼내주세요. 예. 제가 뭐라고 혼을 냅니까? 아니,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예, 일단은 또 운동하시고 또 맥주 드시면 컨디션이 또 안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셨다가 예, 일단 금주하시고 예, 운동으로 좀 몸을 조금 만드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박가연 씨, 내일 비 많이 온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요. 저희 집 전통 중에 하나가 비 오면 오겹살 먹는 건데 빨리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아, 비 오면 오겹살. 오. 예, 비 소식 있죠? 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 내일 아침 오전부터 비가 오는 것 같은데. 김영호 씨가 신청하신 블랙 사바스 Changes 그리고 앨리스 쿠퍼입니다. I Never Cry.

김영우 씨가 신청하신 Black Sabbath, Changes, 그리고 Alice Cooper, I Never Cry 두 곡이었습니다. 4112님, 토요일에 딸 수지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우울증이 올 것 같다고 하네요.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마음이 이상하네요. 아이고, 이제야 소위 현타가 예, 왔나 봅니다. 아이고, 4112님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일단은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예, 좀 다독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분을. 아유, 갑자기 그냥 마음에 이만한 구멍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예.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짧게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시죠. 예. 아, 105님, 큰아들이 회사 후배 누나가 예쁘다고 후배를 아예 처남이라고 부르면서 소개팅을 졸라서 다음 주 하게 됐다고 집에 오자마자 신나서 자랑합니다. 마음은 결혼 날짜 잡았네요. 저 김칫국을 어찌할까요? 김칫국을 몇 번 들이켜야 아 이게 김칫국이나 하고 알아요. 잘 되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홍준기씨, 오늘 처음 듣는데 곡들도 좋고 진행자분 또한 편안하게 잘하십니다. 앞으로도 종종 듣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된다면 더 리얼 그룹의 I Sing, You Sing 신청합니다. 예, 지금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섭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월요일 밤 끝곡 보이스투맨의 I'll make love to you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주 예전에 펌프로 물을 길러먹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 잠시 멈춰있던 펌프가 깊은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 물 한 바가지를 위에서 붓고 부지런히 펌프질을 하면 깊은 곳에 있던 물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유난히 몸과 마음이 안 풀린 기분이 들죠. 그런데 오늘은 대체 공휴일이라 평소와는 다른 시간을 보낸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무쪼록 이 마중물 같은 하루가 한 주를 버틸 힘을 충전하고 내면을 채우는 회복의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김광석의 기다려줘. 5월 25일 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각 세대별로 물을 얻는 방법이 달랐는데 지금은 아마도 수도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또 펌프 시절이 있었고요. 펌프 이전에 우물이 있었고요. 네, 우물 이전에는 그냥 냇가에서 물을 채취해서 먹는, 아마 우물이 가장 오래된 세대일 것 같은데 고혜진 님께서 우물가에서 빨래하시던 외할머니 모습이 생각납니다. 물을 계속 퍼올려도 웅덩이에선 신기하게 마술처럼 물이 계속 차오르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아득하게 오래됐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신기하죠. 참 계속 맑은 물이 차올라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우물을 팠다는 게 참 지혜롭기도 하고 어떻게 이 지점을 알았을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1634님, 저 그 펌프 알아요. 근데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지 몰랐네요. 작은 키로 펌프대에 올라서 열심히 물을 퍼올렸던 기억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네, 펌프질 하셨던 기억들은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중물이 되어주는 월요일, 별일 없이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딸기 요거트 스무디와 크로플, 이렇게 상큼 달달한 세트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디저트가 또 이렇게 달달한 음료와 함께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밤그대 공지사항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 밤그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2026년 딱 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하는 데에 밤그대를 적극 활용해 보시라고요.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2026년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부터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 아님 반성이 필요한 일, 뭐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또 남은 2026년 하반기에 기다리는 소식, 계획 같이 보내주시죠. 밤그대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2026년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홍경민의 후 1311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밤 쉬는 날 유지원의 밤어리즘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오늘 소개되신 분께는 달달한 간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딸기 요거트 스무디와 크로플 세트. 맛있겠죠? 김지수님께서 둘째가 피아노 학원이랑 태권도 학원 다니는데요. 두 학원의 원장님을 우리 둘째가 소개를

시켜줬다네요. 그런데 두 분이 가을에 결혼하신다고 해서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공부는 좀 아쉬운 우리 둘째, 이쪽 분야로는 거의 영재 수준이네요. 와, 이거 영재를 넘어서 천재인데요? 나중에 그 결혼 정보 업체를 차리면 정말 국내 1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이걸 성사시키나요? 딱 봐서 이렇게 매칭 아주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고서는 그걸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넉살 좋게 연결을, 그 심지어 결혼에 꼬린, 지금까지는 그 성혼율이 100%입니다. 네. 와. 네, 지수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아이를 두셨습니다. 1850님. 퇴사하면요, 날개 달고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집에서 여행 프로그램 보면서 대리만족 중인데요. 중국이랑 홍콩 나올 땐 나도 같이 만두 쪄먹고, 이탈리아 나올 땐 스파게티, 인도 나오면 카레 만들어 먹고 나름 소박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 구내 식당 밥이 점점 그리워지네요. 와, 근데 1850님 정말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 것도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음식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방구석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 네, 웬만하면 세계 요리가 다 됩니다. 심지어 진짜 막 특이한 요리들도요, 요즘은 워낙 그 레토르 식품이 잘 나와 있어서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1850님, 그래도 남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으니까 조만간 가까운 데라도 한번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빅뱅의 눈물뿐인 바보, 5686님 신청곡이에요.

나란 존재가 존재하긴 했어. 혀끝까지 차오른 말을 삼켜내. 너만 나쁜 년 만드는 구애인 girl. 알면서 나 된 거니까 누구 탓 안 해. 정말 답답해. 상처는 오는데 상처를 못 찾는 게 이래 전념해도 가사의 대상이 너라는 게 기억도 하루처럼 저무는 거라면 편히 잘 되지만 다시 네 잔

지코 소진의 아프다 박광호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빅뱅의 눈물뿐인 바보였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아휴, 휴대폰 좀 그만 봐. 내가 요즘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됐는데 반항기 가득한 사춘기를 맞이하고 나니 무슨 얘기를 해도 두통 먹히지를 않는다. 요즘은 애고 어른이고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밥 먹을 때만이라도 좀 내려놓으면 좋으련만. 하루 종일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는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를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TV만 보던 시절 내가 엄마한테 자주 듣던 잔소리를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다. 아이고, 그러다 휴대폰 안으로 들어가겠네. 들어가겠어. 더 속이 뒤집어지는 건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치곤 내가 연락을 하면 두 녀석 다 답장을 제깍제깍 안 한다는 거다. 그때마다 이런 게 애타는 짝사랑이구나 가슴 한구석이 실어온다. 그러다가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다. 이 녀석들이 나 빼고 외할머니랑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다. 지난 명절 때였나?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저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저것 귀찮게 묻는데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생각했었다. 근데 그 뒤로 외할머니랑 단톡방까지 만든 모양이다. 톡방을 슬쩍 훔쳐봤는데 사진도 주고받고 말끝마다 사랑해, 고마워, 아주 애정이 철철 넘쳐 흐른다. 괜히 샘이 나서 엄마도 그 방에 초대해 달랬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는 녀석들. 엄마가 대체 니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한 거니? 서러워서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고 있었는데 어째 남편의 대답이 건성건성이다. 당신 뭐해? 내 얘기 듣고 있어? 뭐야, 당신 또 뭐 사려고 쇼핑 사이트 보고 있는 거야? 아, 정말 외롭다, 외로워. 그래, 다 필요 없다. 나도 그냥 휴대폰으로 잘생긴 변우석 씨 영상이나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야지.

소문의 낙원, 악뮤의 노래, 유경인님, 김은숙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는데요. 9110님께서 들으시고 솔로만 외로운 게 아니었군요. 남편과 자녀가 있어도 외로운가 보네요. 전 가끔 삐삐와 공중전화가 있던 시절이 그리워요. 라디오도 지지직거리며 주파수 맞춰 듣던 그 시절. 낭만이 그립습니다. 저도 그리워요. 그냥 그 시절에는 더 사람들이 가까웠던 것 같고 다른 어떤 매체보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같이 노는 게 더 중요했고 더 흔했던 것 같아서 요즘은 더더욱 그냥 그 시절이 참 좋았구나 싶어요. 4719님, 저는 오늘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와서 가게에 도착해서 안 거예요. 결국 남편이 다시 갖다 줬는데 휴대폰이 없으니까 할 게 없어서 어찌나 심심하던지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휴대폰, 인터넷 이런 것들의 중독 상태가 그냥 일상이 돼버려서 중독된 줄도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지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참 휴대폰이 있어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는데 또 가까운 사람과는 대화가 줄어들어서 외로움이 더 커지기도 해요. 근데 애들이 좀 기특하긴 하네요. 외할머니랑 매일 연락하고요. 외할머니를 엄마보다 손주들이 더 챙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꾸 잔소리

하면 엄마만 더 멀어지니까 사춘기 지날 때까지는 너그럽게 지켜봐 주시죠.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하루에 휴대폰 보통 얼마나 손에 꼭 쥐고 있으신가요? 최근에 내가 휴대폰을 손에서 못 놓는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손주 사진 보느라 계속 휴대폰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휴가 계획이 있어서 휴가지 정보 검색하느라 그럴 수도 있고요. 친구 연애 상담해 주느라 귀가 뜨거워질 때까지 통화할 수도 있고요. 기다리는 연락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죠? 내가 휴대폰에서 손을 못 놓는 이유.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김지수님 신청곡이에요.

버즈의 가시, 이소영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미스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였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내가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 뭐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콕 집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지

0: 그 고객들과 통화하는 것들이 요즘은 또 녹음을 하면 텍스트 문장으로 또 적히더라고요. 이런 게 또 일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고요. 또 검색해서 또 자료도 수집하고 AI도 사용하고 그래요. 정말 예 손에 놓을 수가 없네요. 인정. 5472님 저는 휴대폰으로 작물을 키우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물 주고 비료 줘야 돼서 휴대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소소하지만 또 다 키우고 나면 뿌듯합니다. 농사 게임이군요. 근데 야 이거 좀 부지런해야 되네요. 원래 농사라는 게 항상 작물들을 보살피고 또 가꾸고 때때에 따라서 또 챙겨야 되는 건 챙겨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건데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수확을 해서 먹거나 돈을 벌잖아요. 얘도 어떻게 다 자라면 돈이 되나요? 직접 그 키운 작물을 보내주는 걸 저기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그렇게 실물로 보내주나요? 아니면 왜 하는 거죠? 궁금합니다. 0701님 전 중학생인데요. 좋아하는 사람 게시물이 올라왔나? 프로필 음악이 바뀌었나? 혹시 나한테 어디 가자고 하진 않을까? 이것만 보느라 하루 종일 시간을 쏟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거 확인해서 확인해도 용기 내서 연락하는 건 못할 거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아, 또 감사합니다를 또 이제 마지막에 아름답게 또 붙여주셨네요. 저한테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랑 잘 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건 누구나 공감하죠. 이걸 염탐이라 그러죠. 네, SNS 염탐. 이건 사실 휴대폰 때문이라기보다 인터넷이 있을 때는 또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했던 거죠. 좋아하는 사람을 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0321님 요즘 제빵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준비하는데요. 시험 관련 앱을 깔면 문제를 계속 풀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휴대폰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눈은 아프지만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고 싶어요. 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직접 문제지 들고 다니면서 풀고 막 무겁고 그랬잖아요. 이젠 딱 간단하게 앱으로 할 수 있다니.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2786님 경단녀 10년차 여기저기 이력서만 23곳을 넣었는데요. 연락을 기다리느라 휴대폰을 손에서 못 놓고 있는데 아직 한 곳에서도 연락이 없네요. 아 이럴 땐 정말 놓을 수 없죠. 혹시나 내가 연락이 놓쳐서 붙을 수 있었는데 다음 합격자에게 기회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초조함이 있잖아요. 꼭 어디선가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786님.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482님께서 청해 주셨네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이 노래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롤러코스터의 일상다반사로 유지원의 밤어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립니다.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 1인 프로젝트 밴드인 루시드 폴의 조윤석은 1997년 밴드 미선이로 데뷔했고요. 2001년부터 루시드 폴 앨범을 발표하며 솔로로 활동 중인데요. 지금은 제주도에 정착해 농부 겸 싱어송라이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2005년 20오 사랑의 수록곡이고요.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빛이 되는 꿈, 소금이 되는 꿈, 바다, 바다가 되는 꿈, 파도가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랐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방영된 김남길, 이다희 주연의 드라마 아일랜드. 이 작품은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고요. 제주도가 배경인데요. 요괴인 정염귀의 피를 강제로 주입받고 반인 반요가 된 퇴마사 반과 사제 유한, 그리고 그들을 돕는 미호가 힘을 합쳐 고대 탐나 시대부터 현재를 아우르며 악과 싸우는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사람의 인과가 있고 연이 있어야 닿는 것이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책의 침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만나는 마음 처방전, 토니 페르난도의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중 한 구절입니다. 삶을 버티게 하는 것은 가진 것의 총량이 아니라 평소에 만들어둔 신뢰와 마음의 여유이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의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 유조의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이상순의 너와 너의 였습니다. 대사의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이승철의 서쪽 하늘, 이선희의 인연, 이안의 물고기 자리였고요. 책의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이소라의 믿음, 장혜진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컨츄리 꽃고의 애련, 창민의 모먼트였습니다.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1304님 신청곡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면서 평일에 문이 열리는 날이죠. 일주일 중에 체력 떨어지는 속도가 가장 빠른 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후 이 시간쯤 되면 단 거 찾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월요일은 뭔가를 결심하기에 딱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운동 시작, 다이어트 시작, 금주 시작, 영어 공부 시작.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은 거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빨간 날을 핑계로 평소와는 조금 다른 오후를 보내고 계실까요? 어? 벌써 오후 4시? 하고 본능처럼 라디오를 켰다면 제가 여러분의 습관으로 일상에 잘 스며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기분 좋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5월 25일 월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은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인데 주말 같은 월요일이에요. 지금 어디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콩디 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시계를 보니까 4시네? 라라랜드 할 시간이다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우연히 또 저를 만났다면 이것 또한 우리의 인연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0: 즐거운 두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2326님, 이분 누나 오늘 또 라라랜드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사는 게 비슷해서 문자 안 보내는 것뿐이지 진짜 진짜 재미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라랜드가 저의 낙이에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2326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솔솔 나는 본다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할게요.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커피 선물도 나누겠습니다.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은 뮤직 매직과 봄플리 대신에 신청곡 퀵 애프터 서비스가 열릴 겁니다. 휴일을 맞아서 준비한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렸던 노래들 많이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베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베페 주문.
4: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제연이님이 본다방 앞으로 사연을 던져주셨습니다. 콩디, 집 앞에요. 떡볶이집에서 떡튀순 포장하는데 라라랜드가 나옵니다. 사장님 부부가 라라랜드 애청자시대요. 감사합니다. 여기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인데 맛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떡튀순, 떡볶이, 튀김, 순대. 맛있겠다. 우리 재현이님 감사하고 맛있는 사연 감사하고요. 그리고 떡볶이집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5072님 쉬는 날이라 친구들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한 녀석은 제철회, 또 한 녀석은 치맥을 먹겠다고 싸웁니다. 거봐요. 이런 걸로 아직까지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제가 그냥 둘 다 먹자고 했습니다. 아주 현명하십니다. 시원시원하시네요. 왜 이런 걸로 고민하고 사나 몰라요. 잘 먹고 오겠습니다. 5072님 또 이야기 꽃도 많이 많이 피우고 오셨으면 합니다. 차민경님, 콩디 매운 음식 잘 먹어요? 저는 굉장히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한 동생이랑 굉장히 맵다는 캡사이신 맛이 확 느껴지는 그런 냉면집이 있다고 해서 거길 갔어요. 와, 정말 너무 매운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매운 양념장을 더 넣으시는 여자분들이 수두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진짜 반 이상을 남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둘이 얘기했죠. 우리는 매운 걸 잘

먹는 게 아니구나. 단지 좋아할 뿐이다. 그런 거 보면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 칼칼한 게 땡겨서 저녁에 제육볶음, 고추장찌개랑 고수 좋지 겉절이 할까 합니다.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싹 풀 겁니다. 차민경님 보내주셨어요. 유현일님, 콩디, 저 방금 구리에서 남양주 넘어가는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라라랜드를 듣고 계십니다. 콩디 인기쟁이에요 하시면서 유현일님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엿보겠습니다.

1573님이 사연과 함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드님이 너무 멋지시다. 진짜 배우 같아요. 1573님 아들들이 보고 싶은데 아 둘 다 다르네요 진짜. 나는 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아들 둘. 아 한 분은 안경을 또 쓰셨네요. 자세히 보니까 아들들이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전화하기 눈치가 보일까요? 에? 한 녀석은 취업 준비로 바쁘고 한 녀석

석은 학교 공부로 바쁘고 저도 전화 이때 아버지한테 그랬나 싶네요. 두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오후입니다. 이야, 이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지십니다. 아들 두 분이. 근데 어머님이 아들 둘을 보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셔서 전화를 못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가 나 잘생겼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취업 준비로 바쁘다. 나는 공부로 바쁘다.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그리고 엄마랑 따로 산다. 그렇다면 지금 엄마를 떠올리면서 전화 한 통 꼭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대요. 눈치 보여서 전화도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 아드님들 어머님한테 사랑 많이 전하셨으면 합니다. 최선주님, 신랑이랑 4살 새 쌍둥이를 데리고 펜션으로 놀러 왔습니다. 어우, 애국자십니다. 신랑이 월차 내서 내일 화요일까지 쉬거든요. 여기서는 뛰어도 돼 했더니 아주 신나게 뛰어들 다닙니다. 신랑은 벌써 지쳤나 봐요. 애들이 아빠 아빠 부르는데 못 들은 척합니다. 여보야 힘을 내. 우리 돌아가면서 쉬자 하시면서 최선주님 보내주셨어요. 펜션으로 놀러 가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6709님 저 고백하러 갑니다. 오, 좋아요. 콩디가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후회하지 말고 고백을 하라고요. 암요. 이거 속으로 끙끙 앓다가 놓친다고. 후회를 하더라도 고백을 하고 후회를 하면 깔끔하잖아요. 차일 듯 하지만 왜요? 벌써부터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 할 수 있다. 어?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나가셔야죠. 깔끔하게 고백하고 깔끔하게 물러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6709님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뭐든 하면 돌아오는 그 결과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좋은 소식 다시 한번 우리 6709님 저 이번에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셔서 아주 멋지십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두 곡은 자우림의 매직카펫 라이드 그리고 러브홀릭의 놀러와 이렇게 두 곡이에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기쁨을 선물해 드립니다. 휴일엔 신청곡 퀵 애프터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오늘 휴일이에요. 휴일엔 신청곡 퀵 애프터 서비스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라라랜드를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쉬는 월요일 오후를 알차게 즐기고 계십니까?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콩디가 신청곡 보내래서 보냈는데 아, 왜 안 틀어줘? 한 적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주말에도 틀어드리고 이렇게 한 번씩 애프터 서비스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선물로 시원한 아이스라떼 20잔 챙겨왔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20잔 싹 다 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휴일엔 신청곡 퀵 애프터 서비스 오늘 첫 곡입니다. 김현배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한 곡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연이 좀 있네요. 회원 가입하고 처음 인사를 해봅니다. 전주의 택시 기사입니다. 본방송, 재방송 모두 다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은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입니다. 저의 노래방 애창곡 꼭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김현배님이 전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택시 기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많이 피곤하시겠죠. 당연히 한 자세로 늘 운전을 하시니까 스트레칭도 틈틈이 하셨으면 좋겠고 안전 운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은 신청곡 퀵 애프터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야 할 곡들이 많습니다. 최경봉님이 주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딱 생각이 나셨어요. 이 노래가. 콩디님이 틀어주시면 시원하게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아주 에너지 넘치는 곡이 떠오르셨어요. 코요태의 시련이었었고 그리고 9093님 콩디 제 문자가 보이실까요? 보입니다. 노래 신청하는 게 이렇게 떨릴 일인가 싶어요. 10cm의 아메리카노 신청합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원샷 하고 싶은 오후에요 하셨습니다. 어우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려야죠. 그리고 손창호님 아내가 라라랜드 애청자입니다. 아내에게 점수를 따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 잘못하셨어요? 점수를 꼭 따셔야 할 일이 생기셨나? 우리 창호님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에게 사랑 아주 애틋한 사랑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074님 중학교 시절 동창들이랑 당구를 치고요. 저녁 먹으러 갑니다. 콩디 얼마나 재밌을까요? 막걸리 먼저 시원하게 하고 저녁밥을 먹을까 합니다. 선욱이, 재영이, 동배 내가 많이 사랑한다. 노래는요. 패닉의 왼손잡이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하나22님 남편 머리 염색해주고 저도 멋내기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달라져요. 기분 색깔이 변화가 생깁니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10년은 젊어진 듯합니다. 노래는 싸이의 연예인 신청합니다. 남편은 저의 평생 연예인이에요. 이쁘시다. 이쁜 사연 보내주셨어요. 이하나22님이 사연과 함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패닉의 왼손잡이 싸이의 연예인.

마법 같은 시가 이번에 라라랜드. 김현주님이 주셨어요. 송도에 사시네요. 박 여사님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예요, 콩디. 김현정의 멍 아니면은 엄정화의 포이즌을 외치시는 거 보니 노래방 가고 싶으신가 봐요. 하시면서 따님이 또 이렇게 노크를 해주셨습니다. 시원한 해변에서 모히또 한 잔을 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참고로 저는 모히또를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데 모히또가 한잔 하고 싶어.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5627님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모히또에 라임 들어가죠. 라임 그리고 민트 잎 같은 것도 들어가고 탄산수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그런 모히또입니다. 그게 모히또예요. 색깔도 이쁘고 맛도 좋죠. 한번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수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출근했다가 퇴근합니다. 빨간 날 출근할 일이 생기면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사장이거든요. 사장님이시니까 가셔야 되네요. 노래는 제 인생 유일한 아이돌 핑클의 내 남자.

여자친구에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사만한 오이님이 주셨는데요. 자몽 사다가 자몽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탄산수에 한 잔 타 마시면 엄청 시원하겠죠. 여름에는 얼음 동동 띄우고 얼음까지 갈아서 해서 먹으면 슬러시해서 먹으면 더 맛있죠. 오늘은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두 곡을 묶어봤습니다.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그리고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

생각이네요. 상큼하고. 하나하나42님, 사회생활을 하며 느낀 건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도 라디오를 들으며 마음을 달랩니다. 터보의 회상 신청해봐요. 공디 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뭔가 상처를 받으신 듯해요. 근데 상처 나고 아물고 또 상처 한번 나고 또 아물고 그러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42님, 113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라랜드를 듣다 보면 저의 10대 시절이 자주 떠오릅니다. 교복 입던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신청해봅니다.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이 노래 한참 유행일 때 교복 입고 학교 다니셨었군요. 그리고 5006님, 가수원에서 감나무 돌보며 듣고 있습니다. 제 키보다 감나무 키가 더 커요. 윽! 목에 디스크가 올 것 같습니다. 목이 무지 아파이에 하시면서 멜로망스의 선물 신청합니다. 그래도 목이 아파도 이 감나무 자식들 보면서 흐뭇하시죠? 5006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1부 끝곡으로 멜로망스의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 곡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고요. 2부에서도 휴일엔 신청곡 퀵 애프터 서비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디. 저는 창원에 사는 삼남매 엄마예요. 저 지금 마음이 너무 몽글몽글해요. 아, 글쎄, 예전에 같이 일했던 회사 동료가 저 먹으려고 바지락을 해동까지 해서 직접 가져다 준 거 있죠? 인천에서 창원까지 와준 것도 고마운데 우리 밥 먹을래 하더니 밥까지 사주고 갔어요. 진짜 이 글이 어쩌면 좋을까요? 말은 안 했지만 완전 감동받아서 눈에 살짝 눈물 고였잖아요. 선물 받은 바지락을 하나도 남김없이 잘 먹는 게 보답일 것 같아서 술찜을 하려고 합니다. 다 되면 사진을 찍어서 동료한테 인증도 하려고요. 역시 사람이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모두 행복한 5월 되세요. 공디도요.

네, 오늘의 라방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제갈연정님 보내셨는데 애교가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이게 다 바지락이에요? 와, 이 바지락 칼국수도 해먹고 진짜 술찜? 술찜은 먹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지만 뭐 바지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주 메뉴인 것 같아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네요, 양이. 감동받으시고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제갈연정님이 목소리 남겨주셨어요.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제갈연정님께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2부에도요 신청곡 퀵 애프터 서비스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아이스라떼 20잔 챙겨왔어요. 듣고 싶은 노래 가수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최인수님의 장미의 미소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4687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콩디 누님, 5월 하면 장미가 떠오릅니다. 5월이 가기 전에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장미의 미소, 환하게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요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잘 들으셨겠죠? 저 지인들이 장미 축제 가신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깨톡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느꼈잖아요. 역시 꽃 중에 꽃, 장미가 진짜 화려하긴 하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 5126님, 요즘 농촌은 농번기예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엄청 바빠요. 오후 이 시간 딱 지치는데 라라랜드가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틀어주시면 힘날 것 같아요. 공디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언니 둘이 이 노래 주거니 받거니 참 많이 불렀던, 어깨 너머로 많이 들었던 그 노래네요. 바다에 누워. 감사합니다. 4810님, 아버지가 이 노래를 꼭 신청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냅니다. 콩디, 엄마한테 처음으로 불러준 노래라고 하십니다. 전영록의 종이학, 이렇게 문자 주셨고, 취업 준비도 꽤 오래 걸리니 참 슬프네요. 비틀즈의 레디비 듣고 싶어요. 원현정님, 취업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시나 봅니다. 그래도 인내를 갖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1303님, 새로 이사 온 동네에 산책로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뒷산으로 연결되는 길인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딱 1시간 걸립니다. 운동하기 아주 딱이네요. 오늘도 엄마 모시고 걸으며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노래는 김현철의 동네 신청해봐요 콩디 하셨어요. 그리고 이글루님이 문자 주셨는데, 매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오늘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올해 고민하다 콩에 가입을 했습니다. 뭘 또 올해 고민까지 하셨어. 그냥 가입하시면 될걸.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재하의 지난날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이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글루님 문자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현철의 동네, 유재하의 지난날.

8044님 안녕하세요 콩디. 발길 닿는 대로 여행 갔다 집 가는 중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여기 또 계시는군요. 힘든 일을 겪고 마음과 몸에 병을 얻어 퇴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강해졌고 새로운 회사에 적응을 하는 중입니다. 원래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는 거겠죠? 암요 암요. 이렇게 쉬는 날마다 짧게 여행하며 자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좋은 걸로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모든 분들이 정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912님 그냥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잘하셨어요. 저희 10대 시절을 행복하게 해준 오빠들입니다.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넣어 신청하셨고 이슬기님 노래방 애창곡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언니네 빵집에서 알바 중인데 퇴근을 안 시켜줍니다. 이따 언니 없을 때 몰래 도망가야겠습니다. 노래는 015B의 신인류의 사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7645님 90년대 드라마 다시 보기 중인데요. 콩디 우리들의 천국 다시 보는 중입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생각나고 너무 좋네요. 묘하게 설레입니다. 장동건의 너에게로 가는 길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서 노래 두 곡을 준비해놨습니다. 신청곡 애프터 서비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깔끔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15B의 신인류의 사랑, 장동건의 너에게로 가는 길 이렇게 두 곡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죠.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라디오에서 캠핑 사연이 나올 때면 신랑 뒤통수가 움찔움찔거린다. 그러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둘 다 웃음이 빵 하고 터져서 한참을 낄낄대며 웃는다. 7년차 캠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옛 모습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다. 자기야, 캠핑 처음이라 나 너무 떨린다. 텐트 챙겼고 의자 챙겼고 조리도구 챙겼고 뭐 빠진 거 없겠지? 가서 우리 재밌게 놀다 오자. 7년 전 이맘때였을 거다. 내 생일을 앞두고 신랑이랑 인생 첫 캠핑을 갔었다. 자기야, 나 너무 신나. 우리 드디어 그 핫하다는 캠핑을 해보는 거야? 형부한테 설명을 듣긴 했는데 텐트 잘 칠 수 있는 거지? 나 SNS 해야 되니까 사진도 많이 찍어줘, 자기야. 신랑은 내게 자기만 믿으라고 했다. 캠핑이 취미인 형부에게 텐트 치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캠핑은 행복 가득, 웃음 가득이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펼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분명 한 번에 된다고 했는데. 자기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텐트가 자꾸 쓰러지잖아. 고정이 하나도 안 돼. 자기 할 수 있는 거 맞아? 큰소리 떵떵치던 신랑은 텐트 하나를 붙잡고 꽤 긴 시간 씨름을 했다. 돌밭에 의자를 펼치고 앉아서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먹을 거라도 미리 준비할까 싶어 차에 트렁크를 열었다. 자기야, 아이스박스 어디다 뒀어? 응? 없는데? 내가 준 거 안 챙겼어? 그럼 그거 어디 뒀어? 아니, 기억이 안 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챙겨서 내려갔잖아. 응? 설마 안 싫었어? 신랑이 땀을 뻘뻘 흘리며 멍한 얼굴로 나를 보던 게 기억이 난다. 주차장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있을 아이스박스를 떠올리며 한숨을 푹 쉬는 내게 신랑이 쭈뼛대며 미안하다고 했다.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기가 팍 죽은 게 영 짠해서 이것도 추억이라며 신랑을 다독이던 게 어제만 같다. 아유, 자존심 상해? 뭘 그런 걸로 자존심 상해? 자기야, 우리 캠핑 처음이잖아. 그럼 텐트 못 칠 수도 있지. 그리고 아이스박스 가기...

가면 거기 그대로 있을 거라고. 아우 괜찮다는데 왜 그래 자기야. 자기야 우리 적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알겠지? 괜찮아. 어깨 펴. 갔다가 그냥 돌아온 우리의 첫 캠핑은 지금도 나에게 큰 웃음거리다. 늦은 밤 혼자 술을 마시며 훌쩍이던 신랑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이제는 프로캠퍼가 되어버린 신랑의 듬직한 뒷모습이 쪼매 아쉬운 그런 오후다.

어떤가요에 이어서 나윤권의 약한 남자 듣고 왔습니다. 첫 캠핑 때는 분명히 약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 또 훌쩍거리는 그 남편분의 모습이 엄청나게

귀여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여자가 막 잔소리 안 하고 아니 그거 잊으면 어떡해 하면서 막 짜증을 냈더라면 우리 남편분께서 더 미안하고 또 반대로 싸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쓰담쓰담 해주시고 귀여워해주셔서 첫 캠핑 아주 이쁜 그런 추억을 또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7년 차라 하셨어요. 이제는 약한 남자가 아니라 캠핑이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남자가 되신 듯합니다. 이 캠핑이 또 맛이 있죠. 아,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아이스박스를 어떻게 두고 가셨을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 부분이 엄청 웃겼었는데 아무튼 사연 재밌게 잘 받았습니다. 사연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또 부가킹즈 그리고 윤도현 씨가 함께 부릅니다. 여행길.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시작한대요. 공사 기간은 무려 한 달. 우리 집은 꼭대기 18층. 어떻게? 하나인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하나 수리하고 이러면 별 걱정이 없겠지만 걸어서 왔다 갔다 어떻게 하지 하신 거 보니까 어머 내려갈 때가 문제다. 올라가는 거는 운동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내려갈 때 천천히 관절 조심하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아, 말벅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허벅지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1253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상황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사랑하기 때문에
10: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커피 두 잔이요. 한 잔은 지금 주시고요. 나머지 한 잔은 맡겨둘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맡겨두는 커피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suspended coffee. 이탈리아에서는 카페 수스페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시작된 문화로 커피는 나중에 내가 와서 마시는 게 아니고요. 형편이 어렵지만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미리 커피값을 내주는 거래요. 그리고 지금은 커피를 넘어 간단한 식사나 티켓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커피 한 잔에 담긴 작은 배려, 그런 예쁜 마음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1: Una notte a Napoli con la luna e il mare ho incontrato un angelo che non poteva più volare.

Una notte a Napoli. 해석하면 나폴리의 어느 밤이네요. 핑크 마티니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문을 열었습니다. 나폴리에서 시작된 문화라고요. 커피를 사랑하지만 커피값이 부담스러워서 잘 못 마시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커피값을 미리 대신 내준다니 너무 멋지네요. 그런 예쁜 마음이 그리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좋은 음악들을 서로서로 추천도 하고 공유도 하면서 이 시간 따뜻하게 이어가 보죠.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DL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그대는 처음 오신 그대인 것 같아요. 보민 누나 오늘도 사랑해요. 저 설렜어요. MU로 시작해서 5구로 끝나는 그대 또 여러 개의 콩 이모티콘 보내주셨네요. 이 시간 그대들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받으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좋은 노래들 마구마구 들려드릴게요. 마나탄 트랜스퍼의 자바자이브 나탈리 코리에요. 미스터 멜로디

마나탄 트랜스퍼의 자바 자이브, 나탈리 콜의 미스터 멜로디 듣고 왔습니다. 배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은 1968년에 첫 번째 아내 신시아 파웰과 이혼을 하고 에디메인 1969년 3월 일본의 전위예술가 오노요코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오노요코의 영향 속에서 평화와 인권 같은 사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일환으로 두 사람은 신혼여행 대신에 수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잠옷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이른바 Bad in for Peace 시위를 벌였어요. Pops Today. 1969년 오늘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시작된 이 침대 시위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더 큰 규모로 이어진 날입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죠. 전쟁 대신 사랑을, 갈등 대신 평화를 선택하자. 그리고 이날 존 레논은 침대 위에서 직접 기타를 들고 기자들과 지인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한 곡의 노래를 즉석에서 녹음했는데요. 바로 Give Peace a Chance로 스튜디오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평화의 메시지를 외치던 현장에서 탄생한 이 노래는 이후 전 세계 반전운동의 상징 같은 곡으로 남게 됐습니다. 존 레논의 Give Peace a Chance 하고요. 이어서 오노요코를 향한 사랑은 물론 세상의 모든 여성에게 보내는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노래 Woman입니다.

Telefon.

0: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1: 팝스 투데이에서는 존 레논의 노래였어요. Give Peace a Chance와 Woman 들려드렸습니다. 그대는 딴짓 좋아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흔히 딴짓한다라고 말하죠. 어쩌면 유턴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탈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5월은요, 유난히 딴짓을 하기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은 분명 있는데 하늘은 너무 푸르고요. 바람은 너무 부드럽고 연둣빛 나뭇잎들은 자꾸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다가도 자꾸 창밖으로 시선이 가고요. 공부를 하다가도 옛날 생각에 빠지게 되고 밥을 하다가도 멍하니 음악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혹 이런 상상하는 분도 계실까요? 그때 그 시절 딴짓으로 하던 일을 끝까지 밀어붙였더라면 어땠을까? 지금과 다른 길을 걸었다면 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고요. 이렇게 자꾸만 마음이 옆길로 새는 요즘 우리가 딴짓을 하게 되는 건 어쩌면 5월의 하늘이 너무 파랗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월커의 스카이 블루 스카이 들으시고요. 레지나 스펙터의 피델리티, 아이언 앤 와인의 Such Greatest Heights 까지 듣고 올게요.

미켈란젤로의 작업실에 한 친구가 놀러와 완성 직전에 있는 작품을 감상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개월 후 그 친구는 다시 미켈란젤로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의 작품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뭐야, 자네 두 달 동안 게으름을 피운 겐가? 게으름을 피우다니, 나는 두 달 동안 이 작업에만 매달렸다네. 보게 저쪽에 손을 새기고 이쪽은 다시 갈았지. 그리고 이 부분의 얼굴 표정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또 이 부분의 근육을 탄력 있게 만들었다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부터는 입술 주위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다리가 더욱 힘차 보이도록 할 생각이네.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을 너무 끄는 것은 아닌가? 사소한 것에 집착해서 일을 진행시키지 못한다면 절대로 대작을 만들 수 없을 것세.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확고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제대로 만들고 싶다네. 그리고 대작이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불굴의 노력을 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네.

어쩌면 누구나 인정하는 대작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거창한 한 방이 아니고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정성과 집요함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작은 차이 하나가 누군가에겐 명작처럼 남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의 조각을 묵묵히 다듬고 계신 그대가 자랑스럽네요. 라디오 북카페. 오늘은 박은서 님이 엮은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책 가운데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는 글을 읽어드렸고요. 밥 시거 앤 더 실버 블랙 밴드의 Against the Wind, 애니 레녹스의 Why, 그리고 그룹 이글스의 핵심 멤버였죠. 돈 헨리의 The Heart of the Matt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셀비 마르탕은 1960년대 프랑스를 대표했던 가수죠. 프랑스식 록 음악인 예예 스타일의 아이콘처럼 사랑받았던 아티스트예요. 오늘은 그녀의 노래 가운데 Un Accoutant Lovely, 빗소리를 들으며 들려드리죠. 영어 노래인 캐스케이스의 Rhythm of the Rain을 프랑스어로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슬비바리탕의 앙 아쿠땅 라 플루에 빗소리를 들으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펼쳐지겠죠. 하루 더 쉬었던 만큼 일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요.

올해 마지막 주인 만큼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바쁘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연주로 수완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영상엔 밤하늘을 가득 채운 화려한 폭죽씬이 있는데요. 사실 그건 준비된 연출이 아니라 촬영 쉬는 시간 우연히 근처에서 열린 불꽃놀이였다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이 멋진 장면을 만들어낸 거죠. 어쩌면 우리도 스쳐 보내는 시간들 속에 반짝이는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평소보다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잘 살펴보는 거 어떨까요?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요. 다영의 What's a Girl to Do였습니다. 다영 씨의 노래 뮤비 촬영 중간에 쉬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뒤로 엄청난 불꽃놀이가 시작돼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사실 불꽃놀이는

0: 막 엄청 길게 이어지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촬영을 하기에는 찰나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때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이렇게 뮤직비디오의 중요한 장면을 촬영을 해냈다는 게 너무 대단하네요, 진짜. 이런 우연의 순간, 저는 이런 경우가 뭐 비슷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상캐스터로 일했을 때 일한대요. 제가 야외 전문 기상캐스터였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 날씨를 전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비가 진짜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곧 생방송이니까 연결이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더 심해지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바람이. 그리고 연결을 딱 했는데 그 순간에 우산이 뒤집히면서 우산이 날아갔어요. 근데 당시에는 저는 일단은 방송을 했죠. 근데 아, 왜 하필 내가 하니까 우산 날라가고 막 그때 화장도 했는데 비다 맞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저만큼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하고 되게 실감나는 순간이었다고 오히려 칭찬을 받았답니다. 뭐 그런 우연의 기회. 저도 좋게 생각하면 그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우연한 좋은 순간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 참 쉽게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나도 준비돼 있고 그리고 배경까지 맞춰주고 상황까지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런 순간이 살다 보면 정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나한테 오늘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화요일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날이죠. 이 날을 잘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화요일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이런 우연의 순간이 혹시 있으셨던 적 있으셨나요?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의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좀 줄여볼게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꼭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나가 유니클로 감사
2: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0: 통역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5: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어반자카파 커피를 마시고 띄워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유 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5205님, 햄디는 성게알 좋아하시나요? 네! 성게알의 제철 시기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알고리즘이 그걸 또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자꾸 저한테 성게알 먹방 영상을 보여줘요. 아, 너무 먹고 싶어요. 성게알 제철 시기가 또 있구나. 5월 말부터 제철이라고 하네요. 오,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 5205님 문자를 보니까 성게알 먹어야겠는데요. 아니, 너무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이 성게알을 배터지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를 아예 판으로 구매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 크게 없잖아요. 그죠? 아, 또 먹고 싶네요. 성게알.

4117님께서는 원래 이번 여름에 가족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남동생 녀석이 또 본인만 쏙 빠지겠대요. 작년 여름도 여자친구랑 놀러 간다고 빠져놓고선 이래서 어른들이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나 봐요. 아, 그런 말이 있군요. 뭐 과연 아들만 그럴까요? 딸들도 그럴 수도 있답니다. 아이고, 서운하죠. 어쩌겠습니까? 다 키워놨는데 또 사랑사업도 연애사업도 열심히 해야지 또 잘 맞는 짝을 찾아서 자신의 가정도 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4117님 조금 서운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입 하나 덜었다 이렇게 좀 비용 아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지. 네. 저도 이제 가족여행에서 쏙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할 말이 없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뉴진스의 버블껌 그리고 유빈의 숙녀

버블껌 뉴진스의 노래에 이어서 유빈의 숙녀 듣고 오셨습니다. 고은희님, 남들은 다 연차 내서 논다는데 전 연차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전 백수거든요. 백수라서 연차 낼 필요도 없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와하하하하하. 아우, 아 진짜 근데 이렇게 쉴 수 있을 때 쉬는 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연차가 있는데도 이제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참 정말 이게 5월 6월 다가오고 여름 휴가 철이 다가오니까 막 놀고 싶다, 어디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름 휴가라는 말이 있기도 한가 봐요. 고은희님 열심히 신나게 노십시오. 2025님께서요 유한언니 혹시 언니만의 플러팅 기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 배웠는데 언니가 한번 괜찮은지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옆자리에 앉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로 거울 보는 척 하다가 자연스럽게 셀카를 같이 찍어가지고 그 셀카 보내주면서 톡하고 연락처 주고받으면 된대요. 어때요? 이거 괜찮은 방법 같아요? 아 이런 기술이 잠깐만요.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내 얼굴을 보는 척을 하다가 셀카 한번 찍으실래요? 에? 번호도 일단 없는 사람한테 셀카를 같이 찍는다고 한다. 귀엽긴 한데 플러팅.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2025님. 2025님 믿고 제가 시도해 보고 실패했을 때 2025님 탓이에요. 진짜. 이거 약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셀카를 같이 찍는다고 한다? 여러분 어때요? 상하 가족분들? 이거 플러팅 방법 맞나요? 저는 살짝 조금 이게 어색한 사이에서 하면 더 어색해져. 만약에 거부하면 어떡해. 저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하면 어떡해.

아니면은 사진 보내드릴까요?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뭐 간직하세요. 이러면 어떡해. 저는 플러팅 같은 거잘 못해가지고. 네. 이거 어떨지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셀카 플러팅, 이거 신박하다. 한번 써먹어보는 걸로.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빌 위더스의 Just the Two of Us.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8년 5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5위 그리고 14위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15위는 2018년에 발매된 청하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오프셋의 타이틀곡입니다. 청하의 롤러코스터가 차지했는데요. 사랑에 빠진 감정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한 노래고요. 14위는 아이들의 라타타입니다. 2018년 5월에 발매된 아이들의 데뷔곡이에요. 아이들은 데뷔곡부터 리더인 소연씨가 직접 만들어서 믿고 듣는 능력돌로 인정받았었죠.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청하의 롤러코스터, 아이들 라타타.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8년 5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15위 청아 롤러코스터 14위 아이들 라타타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노래 다요. 뭔가 이런 청량한 느낌이 되게 강점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름 곡인 줄 알고 있었는데 5월 4주차에 나왔네요. 꽤나 오랫동안 왠지 사랑받았을 것 같은 그 해에 왠지 여름이 갈 때까지 되게 많이 그때 들렸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이 곡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궁금합니다. 청아 롤러코스터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아 이게 이 코너가 나올 때마다 자꾸 막 어르신처럼 제가 너무 막 아 그때 그랬지 아 그때 참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요. 아유 뭐 그러려고 이렇게 추억하는 건데요. 뭐 네, 벌써 이게 2026년이라는 게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2001님께서요. 무릎 때문에 1년간 하지 못했던 마라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년 쉬었더니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네요. 다시 예전 폼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근데 지금 무릎이 괜찮은 거죠? 다 나은 거죠? 이게 어디서 보니까요. 달리기가 진짜 관절, 그러니까 뭐 몸에 좋긴 하지만 우리 관절이 무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연골 같은 게 결국에는 뭔가 소진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를 할 때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잘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면서 달려야 한다고 하던데 아마도 이런 관리를 하시면서 하는 거겠죠. 네. 물론 전 마라톤은 하지 않아 봤지만 그래도 나름 뭐 5km 정도까지는 뛸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안 하다가 다시 했을 때 처음에는 좀 다시 그렇게 뛸 수 있을까? 싶다가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또 네, 그 폼을 다시 되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2001님께서도 다시 이렇게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연수님. 아내가 눈만 마주치면 놀러 가고 싶어 라고 말해요. 저희가 쌍둥이 육아 중이어서 여행이 뭡니까? 제대로 쉬어본 적이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키워서 언제 놀러 가죠? 저도 놀고 싶어요. 아이고 진짜 그쵸. 근데 그래도 쌍둥이면은 이게 한 번에 이제 둘을 키우는 거니까 고생은 두 배로 하지만 그래도 조금 키워두면은 좀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닐까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일단은 키워두면은 왜냐면 다음으로 이제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아유 뭐 이런 얘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당장 놀러 가고 싶은데 그죠? 아,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더라도 쉬는 시간 놀러 가고 싶은데 좀 가까운 곳에라도 놀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연수님. 또 아내분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놀러 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휴. 육아하시는 분들 문자 진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우리 코너 출연하는 박철규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이 맘들, 네, 맘데디들이 많아요. 이제 갓 네, 초보 맘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진짜 힘들대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틈틈이 쉬시고요. 틈틈이 기회가 나는 그 순간 잠깐 놀러도 다녀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저희 상하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제가 좀 에너지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개코 헤이즈가 함께 부른 바빠서 그리고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개코 헤이즈 바빠서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같이 들었습니다. 2019님, 친구 녀석이 만날 때마다 돈 한 푼 안 내거든요. 얼마 전엔 어쩐 일로 밥을 산다고 해서 나갔더니 선물 받은 햄버거 쿠폰으로 쏘더라고요. 아, 진짜 지독한 짠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햄버거 쿠폰도 선물 받았다고 해도 그분 거긴 하니까요. 또 쿠폰이라도 쓴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아, 근데 또 만날 때마다 돈 한 푼 안 쓴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얄밉긴 한데, 그래도 햄버거 쿠폰이라도 써서 이렇게 보답을 하는구나 귀엽게 바라봅시다. 2019님, 햄버거는 맛있게 드셨죠? 노래 띄워드릴게요. 콜비 카레이의 I Do.

0: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1: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0: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배차할 땐

0: 떨떨 할인 훈라면
1: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2: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1: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2: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그리고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윤상의 한 걸음 더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만나요.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밝은 분위기의 곡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미션 문장 들어보시고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번째, 모든 게 뒤집힌 느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지 궁금한 적 없나요? 세 번째,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오, 특히 이 두 번째 미션 문장, 세 번째 미션 문장 잘 만들고 계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조니 스팀슨의 2021년 곡 Butterflies라는 곡입니다. 비유적으로 나타냈겠죠? 이제 가사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모든 게 뒤집힌 느낌이에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셨다면 미션 문장 찾아내셨을 거예요. I guess I'm going through a phase 라고 했습니다. Go through a phase. 어떤 시기를 겪다라는 표현인데요. 특히 phase에 해당하는 철자는 phase였어요. Go through a phase. 나는 어떤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I guess I'm going through a tough phase. 예, 주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을 때 이 tough phase라고도 묘사를 많이 하죠. I'm feeling kind of low 라고 했어요. 기분이 어떻다는 거죠? 좀 가라앉아 있어요 라는 거니까 기분이 좀 우울하네요 라는 뜻이겠죠. I never leave the house, but I'm not home. 나는 결코 leave the house,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But I'm not home. 근데 집에 있는 것 같지가 않대요. 나는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집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Can't tell if I'm awake or living in a dream. 내가 지금 if I'm awake, 깨어 있는 건지 or living in a dream, 아니면 꿈속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Can't tell 이라고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A caterpillar, 네, 갑자기 애벌레가 등장했죠? A caterpillar drifting down a stream 이래요. 어떤 상황인지 상상을 해보면 개울을 따라 시냇물을 따라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애벌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신이 이렇게 개울물을 따라서 쭉쭉 떠내려가는 애벌레와도 같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겠죠. I feel like a caterpillar drifting down a stream. 이런 문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nd I just wanna fly away. 나는 그냥 날아가고 싶어요. But I can't seem to get my feet up off the ground. 꽤 긴 문장이긴 했는데 I can't seem to get my feet up off the ground. 내가 땅에서 내 발을 get my feet up. 네, 뗄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off the ground. 땅에서부터 라는 부분입니다. 아직 날아오르지 못하겠다라는 문장인 거죠. 그러면서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이라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모든 게 뒤집힌 느낌이에요 라는 미션 문장입니다.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모든 게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힌 느낌이에요. 해석되시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지 궁금한 적 없나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아주 비유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Maybe we're just butterflies, butterflies. 어쩌면 우리가 그냥 나비일지도 몰라요 라고 했습니다. Going through a chrysalis. 그래요. 번데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그냥 나비일지도 몰라요. 라는 가사입니다. Maybe we're just butterflies going through a chrysalis.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이 문장이에요. 미션 문장이.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우리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지 Don't you ever wonder why? 궁금한 적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Maybe there's a cocoon around the world. 어쩌면 세상 자체가 지금 번데기 상태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계속 열거를 하고 있어요. And we're all dying just to break through. 우린 모두 break through 하려고, 깨고 나오려고 we're all dying, 애쓰고 있죠 라는 뜻으로 여기서 dying이라는 동사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만큼 죽을 만큼 애쓰고 있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Cause we'll be butterflies, butterflies, brand new.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나비가 될 거니까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My consciousness is-

Oh, my consciousness. 내 의식은 is just a state of mind래요. 그저 하나의 상태일 뿐이래요. 아, 내 의식은 그저 하나의 상태일 뿐이에요. 생각의 하나의 상태일 뿐이에요. I meditate. 명상을 한다라는 단어가 들렸죠? To metamorphosize. 나는 변화를 위해 명상하죠. 굉장히 고급 어휘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I meditate to metamorphosize. 변화를 위해 명상을 하죠. I need a change. 나는 변화가 필요했고 I shifted paradigms. 인식체계, paradigm을 완전히 바꿨어요.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Go to Hawaii. 하와이라는 단어 들렸죠? 하와이로 가서 get a whole new life.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뜻이겠죠? Get a new life. I wanna start over.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Cause I feel the breeze just like a second wind. 자, 이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I feel the breeze just like a second wind. 이 중에 a second wind라는 부분은요.

다시 생긴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I feel the breeze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바람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기분 좋은 기운을 느낀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아요. I feel the breeze just like a second wind. 마치 다시 생긴 힘처럼 새로운 기운을 느끼니까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Underneath my wings and I'm alive again. 내 날개 아래에서 Underneath my wings and I'm alive again. 나는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라고도 이어졌죠.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미션 문장을 들으셨을 겁니다.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나는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라는 미션 문장이에요. I'm이라는 게 앞에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Through a new lens라는 게 새로운 렌즈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라고 의역하시면 아주 완벽합니다. 그래서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문장이 뭐라고요?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아주 좋겠죠. 이처럼 우리가 팝송을 통해서 아주 유용한 구, 단어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곡 감상해 볼까요? Johnny Simpson의 Butterflies.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모든 게 뒤집힌 느낌이에요.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기억나시나요?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My world is upside down. 이렇게도 가능할 거고 Everything feels out of control. 네,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지 궁금한 적 없나요? 상당히 긴 문장이긴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네, 포기하지 마시고

0: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죠.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잘하셨습니다.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y this is happening?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y this is happening to us?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라는 대체 문장도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라는 말은요.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맞아요. I've got a new perspective on everything. 이 문장도 가능하겠죠. 모든 걸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지 궁금한 적 없나요?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세 번째,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Wow, 즐겁게 연습도 열심히 해보셨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요.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3: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4: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우리만의 댄스 신곡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정미정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여름도 다가오고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데 신나는 노래로 몸을 깨우고 싶어요. 오마이걸 번지 신청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었군요. 이게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얼른 일어나세요. 오마이걸 번지.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안계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신청해요.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듣고 싶어요. 아침부터 들으면 오늘 하루 멋진 한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멋진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9253님 오른쪽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왼손잡이라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춤추는데도 지장 없으니까 이 노래 들려주세요. QWER의 내일은 맑음. 안돼 안돼 춤추지 마요. 아니 다쳤는데 뭔 춤이에요. 9253님 신나게 살짝씩만 둠칫둠칫 그리고 얼른 나오세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QWER의 내일은 맑음.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부지런한 상하 가족분들이 계실까요? 2354님 사진 보내주시면서요. 매일 아침 운동하면서 상쾌한 아침 잘 듣고 있답니다. 한강변을 걷다가 허유원 아나운서 닮은 빨간 장미를 발견해서 보내드려요. 빨간 장미 사진 너무 예쁘네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살짝 어떤 고백을 받은 느낌이랄까요? 살면서 빨간 장미를 닮았다는 얘기를 또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한 덕분에 들어보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5월이다 보니까 요즘에 길거리 곳곳에 장미가 활짝 폈더라고요. 예.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장미 보시면서 제 생각 한번 아, 빨간 장미 닮은 허연 아나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예. 혼자 말하고 혼자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2354님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맥스의 체크리스트.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아, 이거 일이 좀 꼬였네요. 어떡하지?
1: 요나, 그 A거래처 사장님이랑 통화했어?
0: 안 그래도 통화하려고. 아, 근데 일이 좀 단단히 꼬여가지고 전화해서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
1: 그 사장님 성격 보통 아닌 거다. 야, 너도 알잖아. 뭐 생각보다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0: 아, 그래? 근데 그래도 상대하기 힘든 성격은 아니지 않아?
1: 아이, 너 그 사장님 화내는 거 못 봤구나, 너.
0: 아니야, 봤어. 근데 나는 그 정도는 괜찮던데?
1: 그래? 야, 그때 막 사무실 와서 막 뒤집네 마네, 막 거래를 취소하네 마네 이래서, 야, 진짜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진짜 넌 괜찮네.
0: 근데 나 옛날에 다른 데서 일할 때 진짜 진상대 많이 만났거든. 뭐? 그분 정도는 애교지, 애교.
1: 오하유아, 너우 상여자야, 상여자. 요한아, 이거 부장님이 보낸 파일 봤지 너?
0: 그 엑셀 파일 말하는 거야? 봤어. 봤어.
1: 근데 이거 왜 수정이 안 되냐? 아, 수정? 자꾸 하려는데 뭐가 에러 떠가지고 이거 안 되지.
0: 아, 그래? 뭐 고쳐야 되는데? 말해봐, 내가 해줄게.
1: 너 엑셀도 할 줄 알아?
0: 그럼.
1: 아니, 이거 수식 엄청 걸려있는데?
0: 아, 내가 또 옛날에 사무직 알바 했었거든. 이 정도는 껌이지.
1: FX 다음에 이거 뭐 넣어야 돼, 이거 여기? 안다며, 얘기해봐.
0: 기다려봐, 내가 자리 가서 해줄게.
1: 난 의외네.
0: 알바도 해봤고 다 해봤어.
1: 그래? 여기 어떻게 하냐, 근데 너.
0: 아유, 근데 내가 진짜 옛날에 알바했을 때 그때 뭐 이런 걸 시키지 했었는데 이런 게 다 도움이 되더라고.
2: 그렇지. 역시 쓸데없는 경험이란 건 없는 거야, 그치? 이게 또 동기 살려준다고 또 기도 살려주고 나중에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진짜.
0: 뭐야?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2: 아니, 그러니까 너의 사회생활에도 이렇게 좋은 양분이 되고 너의 건강한 인성을 만드는데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유언이의 삶에도 좋은 보탬이 되고 직접 능력 향상부터
0: 엑셀 완벽하게 정리했어.
2: 동기 간의 우정도 더 단단해지고.
3: 자,

0: K-Will 네가 필요해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였습니다.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아유, 저를 당황시키시면 어떡해요.
1: 아니 잘한다길래 FXD 아유. 뭐 들어가나 했죠.
0: 저 지금... 엑셀 열어본 적도 많이 없단 말이에요.
1: 여러분들은 방송으로 화면을 못 보니까 네. 좀 아쉽겠어요. 저는 아. 그 당황한 표정을 보니까 네. 아, 또 골려주고 싶네요.
0: 완벽한 꽁트를 위해서 좀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죠. 이거 너무 중간에 이렇게 깨면 안 된다고요.
1: 아니 꽁트예요. 지금 상황극 뭐 이거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몰입을 조금, 하셔야죠. 네.
0: 다음부터는 좀 자료 조사를 해올게요. 뭐 이런 역할에 완벽하게 빙의하기 위해서요.
1: 그럼요. 봐봐요. 아, 자, 쓸데없는 경험 없잖아요. 오늘 하는 게 다 훈련이 되고 나중에 다 유원 씨의 연기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또 이렇게 쓸데없는 경험 없다. 몸소 실천하고 있는데 박철기 아나운서는 이런 거 있어? 근데 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솔직히?
1: 있죠.
0: 인생에 뭐 쓸데없는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1: 없죠. 네. 그 저는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주변에 친한 친구도 없고 네.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리고 또 제가 스웨덴으로 갔거든요. 오. 근데 교환학생 갔을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매번 닭 한 마리를 사서 그걸로 오븐에 구워서 먹고 아. 튀겨서 먹고 또 뭐 삶아서 또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0: 요리 실력이
1: 그때 요리 네. 실력이 좀 일취월장을 해서 오. 제가 전 직장 다닐 때 네. 그걸로 한식 명인이랑 컨텐츠를 찍었어요. 그게 와. 다 연결이 되더라고. 요리 좀 잘해요라고 했을 때 어, 예 네. 하면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줬거든요.
0: 아, 맞아. 이게 방송인들은 다 연결이 돼.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나오셨잖아요. 물론 통편집은 됐지만.
1: 쓸데없는 경험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0: 아니 왜요? 그거 해서 최종 면접 때 어필하셨잖아요.
1: 예. 뭐 그걸로 예 잘 써먹고 있습니다.
0: 쓸데없는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1: 맞아요. 사실 그거 덕분에 뭐 제가 네. 여기저기서 노래도 좀 하고
0: 그럼요.
1: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리고 아나운서라는 아, 직업 자체가 왜요? 다 알고 있어요. 박철기 아나운서 팬들은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그 인생 경험들 다 써먹는다라고 하죠.
1: 그렇죠.
0: 네 그래가지고 정말 버릴 그런 경우가 없어요.
1: 사실 라디오 진행을 네. 이제 하시면서도 네. 청취자분들이 보내는 이제 사연 같은 거를 네. 할 때 직접 자기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면 더 공감이 되고 하니까.
0: 맞아요. 네. 저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가장 이제 잘 공감을 느끼는 부분이 아르바이트를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1: 어 그래요?
0: 네, 그래가지고 별의 별걸 다 해봤기 때문에
1: 뭘
0: 이야기를
1: 했어요?
0: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카페 알바. 네, 카페에 커피 내리는 거 해봤고 서빙 알바도 해봤어요. 그리고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준 알바도 해보고 설거지 알바도 해봤습니다.
1: 네. 진짜 그게 특별하지 않은데요?
0: 받아줘요.
1: 그쵸.
0: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1: 근데 그
0: 되더라고요.
1: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상 손님을 만났을 때 경험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
1: 어떻게
0: 맞아,
1: 대처를 맞아. 해야 될지 좀 생기고
0: 맞아요. 배포가 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맷집도 생기고요. 그런 일 많이 겪어보면 아무튼 자 오늘도 이렇게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이야기 해봤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오늘의 이 경험을 살려서 좀 열심히 준비해

0: 할게요.
1: 예,
0: 아, FX... 이렇게 제 동기가 저렇게 공격할지 몰랐어요.
1: 아니 FX 물어본 게 공격입니까?
0: 아니
1: 여러분?
0: 저는 모르니까. 얼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박철규 아나운서 오늘도 고생했고요. 그리고 서인국과 정은지가 함께 부른 All For You 들려드릴게요. 안녕.
1: 안녕.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4: 쇼리 셀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악뮤 후라이의 꿈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출근길,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마치 월요일 같은 출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는 시 구간인 서초 부근 3차로 고장난 차로 막혀 있는데요. 뒤로는 한남대교부터도 처리 여파 크게 받고요. 이후 남사 부근 주춤하다가 오산부터 안산 분기점까지는 8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쪽도 수원 신갈과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남한산 분기점 부근으로, 또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서창 분기점과 용인부터 양지 터널 쪽으로 긴 구간 더디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다시 장수와 조남, 하기 분기점 부근 경인권을 중심으로, 또 경기 동쪽에선 구례에서 판교 쪽 남양주 부근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너의 갑작스런 전화 속에 침착할 수 없었던 내 어설펐던 태어남 속엔 하고픈 말 뒤섞인 채 보고 싶단 말도 못하고 반가움 억누르던 나 너를 향한다. 단 한 번 그냥 무심한 인사였어도 좋아. 소화기 너의 목소리 그 하나만으로도 너에게 간다. 다신 없을 것 같았던 길. 문을 열면 네가 보일까? 숨 고른 뒤 살며시 문을 밀어본다.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중에서 5월 26일 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움 마음껏 표현하고픈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들으며 우리의 아침 1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장숙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또 최유미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출첵해요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나훈수님, 경화님, 모닝입니다. 네, 우리 아침 맞이하러 와주셨군요. 또 김민호님,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기대합니다 하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2064님, 굿모닝, 월요일 같은 화요일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연휴 보내신 분들은 오늘 한 주의 시작이시죠. 파이팅입니다. 최성만님, 오늘 출근길 몸이 천근만근이네요. 하지만 파이팅 해야죠. 출첵요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정님, 연휴 끝내고 출근합니다. 비 예보가 있어 장화 신었어요. 날은 흐리지만 마음은 맑은 날이 되길 바라요 하셨네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우산은 꼭 챙기시고 아침 출근길은 조금 미리 움직이시면 여유 챙기실 수 있을 듯해요. 근데 이제 비가 온다고 해서 기온이 뚝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울이 26도, 27도 이 정도까지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비가 오면은 좀 눅눅하고 축축하고 하니까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오늘 피하고 싶은 것 받아보겠습니다. 이것만 피하면 하루가 편할 것 같다 싶은 것들 알려주세요. 야근 피하고 싶다. 다른 팀 불편한 동료와 마주치고 싶지 않다. 엘리베이터 점검한다고 했는데 피하고 싶다. 이렇게 오늘 피하고 싶은 것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우쿨렐레 피크닉이에요. 알로하, 기분 좋은 인사.

김현숙님. 사랑하는 어머님 생신입니다. 거실에 놓인 화초들과 대화도 하시고 기구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소녀 같은 우리 어머니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곰 같은 맏며느리 드림. 서은숙님. 자랑스러운 소방관 부부 아들 며느리가 이번에 집장만 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박세진님. 축하해 주세요. 딸이 5년 정도 열심히 준비해서 공공기업에 취업했습니다. 7677님. 열심히 그림 그려서 5월 29일에 전시회 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나탈리 콜의 This Will Be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축하 사연 소개해드렸어요. 방금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하고 싶은 사연, 축하받고 싶은 사연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 피하고 싶은 감정, 피하고 싶은 사람까지 솔직하게 보내주세요. 7677님, 백수였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출근하신다고요?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금요일 출근 전까지 또 준비하셔야 할 거 잘 챙기셔서 출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지현님, 눈 뜨자마자 들리는 좋은 음성과 음악 덕분에 하루 활기차게 시작해요. 감사해요 하셨어요. 아우, 눈 뜨자마자 도장 쾅 찍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정득님, 연휴지만 열심히 새벽까지 일하고 지금 막 우아조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많은 비가 온다는데 모두들 대비하시길 바라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퇴근 조심히 하시고 가셔서 푹 쉬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내리는 비가 지금 일기예보 보니까 아마 이번 주 좀 내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모두 이번 주는 비와 함께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아예 이번 주에는 계속 비와 함께 한다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8934님, 언니 오늘 진정 출근인가요? 휴일 아닌가요? 유유. 아웅, 몸은 아직도 쉬자고 하는데 유유. 몸이 너무 무거워요. 유유. 도대체 이 유유 이모티콘이 문장마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네요. 아, 이를 어째요. 몸을 일으키십시오. 아이, 월요일이 아니라서 일단 일어나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은 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일어나 출근하셔야죠. 허지혜님, 저 오늘만 일하면 내일부터 이틀 또 쉬어요. 히, 너무 신나요. 오늘 출근하느라고 지금 연휴 끝나고 나서 이 무거운 몸뚱이 일으키시는 분들에게 이건 너무 좀 야구른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 근데 너무 좋으시겠다. 3461님, 다섯 자매 각자 닮은 캐릭터 옷 입고 2박 3일 여행 중이에요. 아이들은 신랑들에게 맡겨놓고 자유의 몸이 되니 모든 게 아름답고 즐거워요. 이제 부산 숙소에서 나와서 거제도로 가려고 해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티셔츠를 직접 만드셨나 봐요. 그 그림 같은 거 캐릭터로 각자의 캐릭터를 그리신 것 같은데 그걸 뒷면에 크게 프린트된 티셔츠를 제작을 하셨나 봐요. 아, 그래서 티셔츠를 입고 다섯 분이서 손을 잡고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아, 우애가 정말 돈독해 보이십니다. 여행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자유의 몸이 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섯 분이 다 지금 결혼하시고 아이들 맡기고 지금 신나게 노시는 것 같아요.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1999님, 점심값 아끼고 커피값 아끼고 있어요.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돈 모으고 있거든요. 도시락 싸고 커피도 내려서 챙겨가고 있습니다. 반찬은 소박하게 계란말이, 조미김, 김치예요. 오늘도 잘 들으면서 출근 중입니다 하셨네요. 와, 무엇을 사고 싶으신 걸까요? 이렇게 사고 싶은 거를 위해서 차곡차곡 모아갈 때, 그리고 그 목표 금액이 되어갈 때 아주 짜릿하지 않나요? 원하시는 거, 그 좋아하시는 거꼭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0221님, 안녕하세요. 매일 출근길이면 7시에 우아조의 채널을 맞추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청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곳의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매일 160km를 오가던 길인데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네요 하셨어요. 와, 그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출퇴근길에 우아조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0221님이 오늘 출근이 지금 직장의 마지막이지만 우아조는 항상 애청할게요 하고 해주셨네요. 오늘 마지막 출근길도 응원드리고 또 혹시 이어지는 새로운 길 그리고 휴식도 응원드립니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아버지가 넘어지셔서 쇄골이 부러졌는데 참고 견디다가 며칠이 지난 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부랴부랴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곁에서 먹고 자고 보호자 노릇을 해야 했다. 아버지 옆에서 지내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자식들 걱정할까봐 통증을 조용히 참으셨던 아버지. 아들에게 간호를 맡기는 게 미안하기만 한 아버지. 머리도 눈썹도 하얗게 센 아버지. 그래도 모처럼, 아니 어쩌면 난생 처음 아버지에게 오롯이 집중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겨지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아버지에게 제안을 드려본다. 같이 사진을 찍자고. 별말 없이 아들 옆에 서시는 아버지. 아들은 핸드폰을 들고 셀카 모드로 맞춘다. 다른 듯 닮은 두 사람은 입을 크게 벌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의 노래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5208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수술 후 퇴원날을 잡았는데 갑자기 새벽 3시에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까지 가셨습니다. 치료 후 다행히 일반 병실로 옮겨 퇴원 날짜를 받았네요. 다시 집에 모시고 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힘차게 하루 시작합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요. 병원에서 간병하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갑자기 중환자실까지 가셨다니 더 놀라셨겠어요. 지금은 무사히 퇴원하셨죠? 아버지와 함께 찍은 귀한 셀카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뮤지컬 티켓 드리고 있어요. 송일국, 오만석 씨 등이 출연하는 창작 뮤지컬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인데요. 6월 21일까지 대학로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우아조 가족은 6월 13일 토요일 7시 공연, 14일 일요일 2시 공연 초대할게요. 뮤지컬 헤이그 보고 싶은 분들은 원하는 날짜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매일 두 분씩 추첨해서 티켓 두 장씩 드립니다. 6월 13일 토요일 7시 혹은 14일 일요일 2시 공연 중 하나 골라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정순아님, 어제 23년 쓴 에어컨 보내고 새로 설치하느라고 2시간 좀 걸렸어요. 고장 난건 아닌데 23년 거실에 우뚝 서 있던 에어컨을 보내고 나니 시원섭섭하네요. 올여름 귀엽고 날씬한 새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보내야죠 하셨네요. 야, 23년이면 고장이 나진 않았어도 성능이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쌩쌩 도는 에어컨 맞이하셨으니까 올여름은 이제 걱정 없으시겠다. 4859님, 연휴 동안 딸내미 먹이느라 주방을 떠나질 못했어요. 해주고 남은 거 먹었더니 뱃살이 어마어마하네요. 참치 뱃살 같아요. 네? 참치 뱃살이요? 딸 등교시키고 동네 수목원 걸을까 해요. 연휴 끝! 아싸! 하셨네요. 아, 연휴 동안 계속 챙기시느라고 조금, 아주 조금 고생하셨나 봐요. 신나셨어. 아싸! 하면서. 6781님, 연휴 동안 아이가 너무 아프셨나 봐요. 힘든 주말이었고, 오늘도 힘드네요. 만난 엄마 밥으로 이겨내자 하고, 아침상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아우, 영양 만점. 달걀말이와 김치, 아침상 챙기셔가지고 아이랑 같이 드시나 봐요. 감기 몸살을 앓은 건지 모르겠네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3855님, 몸이 찌뿌둥한 날씨인데 그래도 좋은 아침이요. 연휴 내내 일해서 그냥 똑같은 화요일이요. 아, 연휴 내내 일하셨구나. 아, 제가 주말 동안 그 모자 무쌍 있잖아요. 요즘에 그 구교환 씨와 또 누구죠? 여자 주인공 이름을 까먹었다. 아무튼 그 드라마를 정주행을 했는데요. 와, 거기에서 일상의 안온함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를 꼭 가지지 않더라도 일상이 안온하고 평안한 것이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3855님.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이어서 들으실 곡은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가능하다면 마주치지 않고 싶은 것, 오늘 피하고 싶은 것 소개해드립니다. 김성희님, 오늘 사돈 부부와 남해로 여행 가는데 비를 피하고 싶네요. 그래도 나름 운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아우, 그럼요.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즐기시라는 말씀을 김성희님께 드려야겠네요. 실내 위주 코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유동성 있게 마음껏 즐기시게요. 윤파라님, 6개월 아기 이유식 2주차예요. 먹을 때마다 오시며 바닥이며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는데 먹이는 것보다 다 먹고 나서 치우는 게 더 힘들어요. 아기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유식 시간 피하고 싶다. 아이고,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아기 건강하게 자라길요. 정예림님, 교수님의 아픈 피드백이요. 학교 갈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4시 반까지 과제하다가 잤어요. 제발 오늘 무서운 피드백은 피하고 싶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셨어요. 아유, 아프긴 하지만 또 그게 정혜린님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섭지 않고 따뜻하면서 도움이 되는 조언이길요. 9587님. 논밭에서 일하는데 뱀 진짜 피하고 싶어요. 정말 징그러워요. 아, 지난번에 등산하면서 뱀 자주 보신다는 사연도 있었는데 좀 제발 오지 마라. 김정학님, 한 달 전 매수한 주식이 자꾸 떨어져요. 연휴 지나고 확인하기 무섭습니다. 더 떨어지는 것 정말 피하고 싶어요. 아이고, 진짜 파란색이 두려우신가 봅니다.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크죠. 적당히 체크도 해야 하지만 또 적당히 눈 감는 기술도 필요한 것 같고, 아유, 주식 어렵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잭슨5가 부릅니다. I want you back.

0: 보건복지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며칠간 강한 볕이 내리쬐더니 오늘은 오후부터 다시 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차량의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출근길 돌발 구간인데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 노포분기점 1차로 화물차 사고로 차단돼 뒤로 1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또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은 청량 진출로에서 부산 쪽 경부선도 기흥동탄 양방향, 오산방향 진출로가 각각 사고로 막혀 있고요. 이후 정체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이어집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양산과 칠곡 분기점 부근 주춤하다가 북천안과 기흥에서 신갈, 금토 분기점부터 반포 쪽으로 긴 구간 더디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광암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송파 쪽 운행 더 어려워졌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추천해주신 김송님님에게 소시지빵 드립니다. 여름하면 눈부신 햇빛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햇빛이 드문 나라에선 햇빛이 쨍한 날, 햇빛 아래에서 이걸 즐기기도 합니다. 치료나 건강을 위해 햇빛을 쬐는 이것 뭘까요? 1번 일광욕, 2번 반신욕, 3번 명예욕.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치료나 건강을 위해 햇빛을 쬐는 것 뭐라고 할까요? 1번 일광욕, 2번 반신욕, 3번 명예욕.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4: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치료나 건강을 위해 햇빛을 쬐는 것. 오늘의 정답 1번 일광욕이죠. 이재원님 사리사욕. 사리사욕 버리고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보내주셨고요. 강상희님 1번 일광욕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2243님 4번 부장님 욕 듣기 싫어요. 부장님아 부탁해. 아 부장님 제발. 6422님 비타민 D 합성에는 역시 명예욕이죠. 아 이번 주에도 명예욕 좀 쬐러 가야겠어요. 네? 이현주님 1번 일광욕요. 경원님 저 아까 전에 앞에 차가 혼자 가드레일 받고 뒤집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 출근길 잠이 확 깼습니다. 어머 인명사고는 없나요? 뒤집어지기까지 했어요? 어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까 그러셨다는 거 보니까 그리고 가드레일 쪽이면 뒷차들은 어떻게 좀 피해가거나 했을 것 같은데요. 어 뭔가 크게 다치시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요. 어 이현주님 너무 놀라셨겠어요. 박유선님 식욕 입맛이 너무 돌아서 문제예요 언니. 그런데 저는 입맛이 없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입맛이 떨어진다는 건 좀 건강에 그래도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곡 있으신가요?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7088님 채널 돌리다가 목소리가 따뜻해서 손을 멈추고 듣는데 너무 잘한 것 같네요. 한 주를 침착하게 잘 보낼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 환영합니다. 그 채널 이제 더 이상 안 돌리셨으면 좋겠네요. 3148님 아이가 외동인데 작년 11월 생일부터 냥이 입양을 졸라서 주말에 새 가족을 들였습니다. 3년 전에 키우던 냥이를 보낸 적이 있어서 많이 망설였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푸름이 잘 지내보자 하고 푸름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 황색 고양이인데 꼬리끝이 약간 까맣고요. 아, 창문 셰시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셰시 위가 넉넉할 정도로

너무 작아요. 아, 지금 얼마 정도 된 고양이려나? 사랑 많이 받으면서 새 가족으로 아주 당당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8934님, 저희 반에서 달팽이를 두 마리 키워요. 선생님이신가 보다. 나란히 있는 모습 보니까 다정해 보이는 게 귀엽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다정하게 옆에 있어줄 애인 생기면 좋을 텐데. 살짝 부러워졌어요 하고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 달팽이도 뒷모습을 찍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있네요. 두 달팽이가 앞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뒷모습 사진인데 약간 같은 걸 바라보면서 감정을 공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8934님 꼭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분 만나시길 제가 바라드리겠습니다. 칼리 레이 젭슨의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Call me maybe.

칼 레이 잽슨의 Call Me Maybe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엘라 에어의 Best of My Love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옥정아님, 진짜 여름이 왔네요. 어제부터 저희 집은 선풍기 먼저 돌리고 있어요. 오늘은 에어컨 필터 세척해야겠어요. 비가 온다더니 다행히 해님이 나와서 이불도 세탁 중이에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하셨어요. 오, 해님이요? 오, 전국적으로 비 온다는 소식이 좀 흐를 줄 알았더니 해가 비치는 곳이 있긴 하군요. 여의도 기준 좀 서울은 흐릿해서요. 아, 그나저나 올여름 에어컨을 길게 틀 것 같은 그 예감 때문에 저는 지금 최대한 에어컨 켜는 걸 좀 미루고 있거든요. 6월부터 틀려고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지금 선풍기가 열일하고 있어요. 9587님 뭐 심으려고 논에 왔어요. 공기가 상쾌하네요. 비 온다 해서 서둘러야 해요. 오늘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 드디어 뭐 심는 시기가 됐군요. 파이팅입니다. 또 5248님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60대 중반 에고 아침부터 땀이 줄줄 흐릅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무슨 일로 이렇게 분주하실까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정혜영님 남편 잔소리 듣기 싫어요. 결혼 33년 차. 젊을 땐 그리 말이 없더니 나이 들수록 말이 트이는 건지 24시간부터 사는 농부 부부입니다 하셨어요. 아 이제 정말 33년 차 들어가시고 24시간부터 계신다면 이제 정말 동료 친구처럼 그렇게 보내실 것 같은데 아 친구처럼 말을 계속 붙이고 싶으신 걸까요? 정혜영님이 그 얘기를 더 많이 해버리시면 어떨까요? 양설라님 엄마가 지난 일요일에 엄지발가락 골절로 수술하셨어요.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6주 깁스하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8월 중순경 철심 제거해요. 모두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아, 어쩌다가 발가락 골절이 되셨을까요? 아, 이제 이 노인분들은 뼈가 이렇게 조금만 이상하게 뭐 이렇게 잠깐 넘어진 것 같다 싶을 때도 딱 골절이 쉽게 되어버리시고 실은 저도 아 느낌이 이제는 뭔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살만 좀 까지고 말았지만 이제 왠지 뼈가 부러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요. 아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아, 어쩌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셨는데 이렇다니까요. 아, 평상시에는 괜찮을 법한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재활 잘 하시고 조심하세요. 김찬화님, 부산 비 온다더니 엄청 습하고 덥습니다. 아, 부산도 아직 오진 않는데 지금 오려고 준비하고 있군요. 김우리님, 대구도 해가 나오기 시작이요. 비 소식이 쑥 들어갔어요. 어머, 그래요? 오, 그럼 오후쯤에 좀 늦게 오려나? 대구 지역은 해가 나온다고 하네요. 9378님, 아내와 같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DJ가 고경아라는 거예요. 제가 조경아라고 했더니 저보고 고집 세다는데 기가 막히네요. 아내분, 제가 뭐 아내분이 뭔가 이기시게 해드리려면 고경아가 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조경아라서요. 조경아로 기억해 주세요. 오늘 꼭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곡 어떤 분의 신청곡으로 들어볼까요?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4208님 출근하면서 듣는데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24주년 결혼기념일 축하해주세요. 남편 김영준 너무 사랑하고 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마음 전해주셨네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0: 실시간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빈칸 채우기.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 연휴가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 아침,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이 시간 선곡표 여러분 신청곡으로 채워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빈칸 채우기 첫 곡은요, 업타운의 다시 만나줘.
1: Yeah, yes. Coming from the 96 to the 97. Uptown boys and full effect. Funk the

빈칸 채우기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윤정희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UPF 뿌요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이르면 오늘 점심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할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에는 현재 호우특보까지 발효 중인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출근길 사고 구간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입니다.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주춤하다 서운 분기점 부근으로 화물차 관련 사고 정체 이어지고요. 경부선 부산 서울 방향 경부 동탄터널 부근 4, 5차로 모두 화물차 사고로 차단되면서 뒤로는 동탄 분기점 부근부터 2km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서울시내도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연희 램프 부근 3차로 추돌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고요. 정체 반대 성산 쪽으로 더 길어서 홍지문 터널부터도 속도 떨어집니다. 또 잠실 쪽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지금도 1시간은 잡으셔야 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